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손남 가수가 부릅니다. 북경 봄보기.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임향숙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요, 봄바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류영실입니다. 올해 5월 4일은 오사운동 107주년이자 77번째로 맞는 오사 청년절입니다. 1939년 섬감령 변고 서북청년구국연합회에서는 5월 4일을 중국 청년절로 규정했습니다. 오사 청년절 기간에는 국내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고 청년들은 각종 사회봉사와 사회실천 활동에 참가합니다. 오사 청년절은 오사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청년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함께 역사와 현실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원동력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청춘의 힘을 담은 명절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영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봄의 도시 곤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창작 60돌 풍년가에서 행복의 노래로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고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연변에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관광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 민영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영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확고 부동을 견제하기 위한 중대한 포치입니다.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 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기본 요구입니다. 첫째,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당조항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영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당의 방침과 정책의 지도하에 발전해왔습니다.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비공유제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했습니다. 15차 당대회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제도로 확립했습니다. 16차 당대회에서는 공유제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에서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하며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보다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공유제 경제의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확고부동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이것을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영경제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 경제 발전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향상됐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2018년 11월 1일에 열린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민영경제는 5, 6, 7, 8, 9, 즉 세수 기여도가 50% 이상이고 국내 총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기술 혁신 성과의 70% 이상을 취득하며 도시 근로 취업을 80% 이상 해결하고 기업 수가 90% 이상에 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민영 기업 수는 1,085만 개로부터 4,457만 개로 4배화됐습니다. 민영기업은 성장을 안정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며 취업을 증가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등 면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량이 됐으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영기업이 발전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한 시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민영기업은 발전 과정의 일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로 용자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됐지만 용자가 어렵거나 용자 비용이 높은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영기업의 용자 어려움과 금리는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원가 전반이 아직도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뚜렷하게 높아져 업계 중하류 부분적인 민영기업의 경영 비용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됐습니다. 셋째로 공평 경쟁의 제도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 진입 허가, 재산권 보호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일부 정책은 민영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지만 정책을 너무 빠르게 조정하거나 너무 강력하게 조정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조세, 사회보험, 환경보호 등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획일화 방식을 취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규범적으로 경영하는 일부 민영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민영기업은 비교적 강한 화력이 있지만 경영 형태 전환과 고도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민영기업들이 현대 기업 제도를 수립하지 못했고 전환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민영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영기업이 발전 장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이므로 지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경제의 발전 장성을 촉진하는 데서 여러 방면의 정책과 조치의 실행을 잘 틀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첫째로,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얘기 가능한 경영 환경을 서둘러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제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타파하며 질 높은 공평 경쟁 제도를 보완하여 민영 경제의 생기와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둘째로,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자주경영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감독관리체계와 유연한 법집행체계를 한층 더 보완해 민영경제의 발전에 양호하고 안정적인 얘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셋째로, 법에 따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영기업가의 신변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기업가의 권익을 보장하며 재산권 관련 원죄 사건, 오심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및 상시화 시장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넷째로,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경제인사의 건전한 성장을 보다 잘 촉진해야 합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해 민영기업이 지배구조와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디지털화 전환과 기술 구조를 진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중대 전략과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사의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결부시켜 추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영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해 격려했습니다.
0: 광범위한 청년들이 리상과 책임을 안고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전국 공천단 단원 총수가 7,83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0: 올 연휴 기간 혁명 관광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도쿄 재판의 현실적 이를 강조했습니다.
0: 요새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사 청년절을 맞이해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향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실체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완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올해는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한 해로서 청년들이 공을 세우기 한창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은 원년 이상을 품고 분발 진취하면서 광범한 청년들을 이끌어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존반 국면에 용합시키도록 하며 각자 일터에서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새로운 로동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은 정치적으로 진보하고 품성이 고상하며 기여가 뛰어난 우수한 청년 전형을 수립하고 표창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이 상을 받은 16명 청년 대표들은 습금형 총석에게 편지를 보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기여한 상관과 체험을 회보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공을 세우고 신시대의 장정의 길을 따라 매진하려는 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1: 습금평

0: 총석이는 청춘은 무한한 희망을 배태하고 청년은 아름다운 대를 창조한다고 비웠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대를 만나 중임을 짊어지고 광활한 무대에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희망찬 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광범위한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새로운 로정에서 끊임없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취미 소조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멀며 청년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 전 할빈 공정대학에서 진행한 오사단원 수업은 청년 학생들의 열정을 지펴놓았습니다. 할빈 공정대학은 최근 근 30가지 주제 활동을 개최해 공정대학의 혈맥을 전승하고 나라에 보답하며 조국의 해역을 수호하도록 청년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할빈 공정대학 수성학원 수성공정학과 박사연구생 마봉박은 총석에 간곡한 당부는 우리로 하여금 시시각각 기능을 연마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상을 국가 발전의 전방 국면에 융합시키고 전공의 차관에 학업에 정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춘의 답안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할 때 습근평 총석에는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을 책임으로 간주하고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담력, 저력을 증강하고 시대와 청춘을 저버리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 공사 현장에서 사천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중국 무형문화유산이 세계 무대에 나서고 중국 선수가 국제경기장에서 부단히 돌파를 가져오기까지 중국 청년들은 습근평 총석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 청춘을 불태우면서 분투의 자세로 청년의 직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 청년이론학습사회단체 책임자 왕세엽은 학문을 탐구하는 성장의 길에서 시종 초심을 명기하고 정진하면서 학업과 과학연구, 학생 사명 등 면에서 기능을 련마하기 위해서 힘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앙과 책임을 안고 청화대학에 추천되어 계속 연구에 몰두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에 실천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청년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요한 여사를 발표할 때 습근평 총석에는 공천단은 소년선봉대를 인솔하는 정치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소년선봉대 우수대원의 입단과 우수단원의 입당 업무 기재를 규범하고 강화해 당과 공천단 그리고 소년선봉대의 인재양성 사슬이 서로 연결되고 관통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 공천단 조직은 최근 다양한 형식과 풍부한 내용을 다룬 공천단의 날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모인 우수한 학생 200여 명이 장엄한 선서를 통해 공천단 조직에 영광스럽게 가입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 제5중학교 학생 단동은 영광스러운 공천단원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후의 학습과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앞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청춘은 성세를 만나고 한참 분투하기 좋은 때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는 시대의 무대에 나서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사회 기하면서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청춘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대지에 뿌리 내린 작은 나무처럼 청춘은 언젠가 거목으로 자라나 하늘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력에 떠오른 해처럼 청춘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촉적하고 나중에 빛과 열을 대지에 뿌릴 것입니다. 다음과 국가의 희망은 청년들에게 달렸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새로정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자 오사 청년절 경축이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공천단 조항의 사멸, 중국 공천단 단내 통계 주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중국 공천단 단원 수가 총 7,833만 6천 명이고 단 조직 총수는 515만 개입니다. 그중 학교 단 조직이 235만 5천 개, 단원 수가 4,183만 3천 명입니다. 나머지는 기관과 사업단위, 국유와 집단단위,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신흥 분야와 기타 분야입니다.

0: 분야의 공천단 조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에 새로 가입한 단원수는 913만 7천 명입니다.
1: 3일 전사회 다지역 인원 유동량이 동기 대비 2.5% 증가한 연인수로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지역의 홍색관광명소와 혁명기념관이 참관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절강성 가흥시 남원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은 호심도에서 혁명기념선을 참배하고 혁명기념선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남호혁명기념관 해설사 림효선은 올절 연휴 기간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연인수로 1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림효선은 연휴 기간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 창당 역사를 학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단체, 총장년단체, 청소년학술연구단체 등 방문객 료형에 맞춰 기념관은 차별화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소태원 행화룡구에 위치한 산소봉화 항전박물관도 참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장 관람객들은 전시판의 사진과 항전시기 귀중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설을 경청하면서 항전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참관객 장편은 연휴 기간 아이와 함께 애국주의 교육을 받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소봉화항전박물관 고림관장은 올절 연휴 기간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일평균 동기 대비 10% 증가한 연인수로 만 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물관은 붉은 넥타이 해설사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승하고 선행했습니다. 박물관은 소장한 혁명문화유산 3만 요점을 충분히 활용해 다채로운 애국주의 교양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이 역사를 명기하고 선인의 항쟁 정신과 헌신적 희생을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장막이 들어오자 고전영화 홍어저귀대를 각색한 실경 공연이 호북성 홍어시 구감한 내형 강변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의 관람객들은 마치 격정의 세월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어시 문화관광국 당조석이 최위는 홍어 구감 안에 여러 혁명 예타를 통합해 실경극장으로 만들어 관람객들이 조귀대 새 대원이 되어 몰입식으로 홍색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몰입형 공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감 안의 홍색문화와 혁명정신을 구현하면서 립제식 홍색문화관광 신구도를 구축했습니다.
0: 4일 오전 6시까지 2026년 5.1절 연후 기간 개봉한 신작 영화 루석 흥행 수익이 5억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영화 따라 리행하기 등 영화 플러스 융합 활동을 통해 연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인기 영화 IP와 실제 촬영지 자원을 활용해 각지에서는 주제별 관광 코스와 특색 있는 체험 장소를 만들어 자연경관, 문화유산, 영화 속 배경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현실주의 영화 할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는 조산 지역의 독특한 인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 이민자들이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가족애를 다루었습니다. 산도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황페이는 광동성 산도시는 영화 IP와 해안회랑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효율돼서 관광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페이는 회랑은 로맨틱한 자전거 코스이자 영화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영화 관련 체험 포인트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교포 서신을 읽어보고 직접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영화 관광의 심층 결합 외에도 각지는 산업 융합을 방향으로 다원화 극장 문화 소비 생태계를 형성해 티켓 경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감숙성 란조시는 영화관 플러스 서점 융합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100여 종의 영상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란조시 시민 마초무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영화 제작 배경이나 스토리에 대해 있고 흥미롭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연영성 문화관광청 무형문화처 처장 우효화에 따르면 심양시 영화관은 극장 로비에 성내 각지 무형문화유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영화 흥행 수익과 무형문화재 판매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강소성 무석시, 려누낭시 등지는 영화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산업 연결 모델을 과감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무석시의 한 영화관 시상부 책임자 륙진자는 강소 축구 슈퍼리그를 준비해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이 관람 티켓을 전시하면 극내에서 최대 50%의 할인 가격으로 시간제 식사 세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간 소비는 휴일경제 중대한 성장점입니다. 청도 극지해양공원 관계자 공창무는 다양한 클래식 영화 순환 상영한 동시에 해풍시장, 음악회, 드론 공연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을 병행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중국 유인 5조 프로젝트 판공실이 3일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조 21호 승무조 장료, 무비, 장홍장이 중국 우주 정거장에서 올 국제 노동절을 맞이했습니다. 3명 우주 비행사는 현재 궤도에서 6개월간 체류 중이며 신체 정신적 상태가 양호하고 각종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수집 장비, 가상현실 안경 등을 이용해 궤도상 뇌파 시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상과학연구인원은 하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무조는 집행기능 훈련, 비상결책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소상태 테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관련 지표는 5조 비행사의 집행기능 훈련 효과 분석에 활용됩니다. 미중력물리과학분야에서 승무조는 공간 료체 조장, 수송 등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장 샘플 교체와 장비 요지 보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궤도 체류기간 승무조는 우주 정거장 플랫폼 관리와 요지 보수를 상시화하고 동시에 총력 테스트, 근육 초음파 검사 등 여러 의학 검사를 진행하며 궤도상 단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신조 21호 승무조는 궤도에 7개월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무 수요에 따라 3명 우주 비행사는 원격 조작 도킹 시스템을 이용해 도킹 궤도 훈련을 진행하며 후속 전주 10호와 신조 23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비상관리부가 3일 산서, 료령, 복근, 하남, 운남, 신강 등 중점 지역과 일부 관광명소의 안전방지 작업을 화상으로 조정하며 도로교통, 관광지, 인원밀집 장소 등의 안전 위험에 높은 관심을 기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공식 점검과 현장 비밀 조사를 참답게 수행하며 인민 대중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살부터 각지가 잇따라 려뉴 역귀성 고봉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송도,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올 연휴 후반부에 화남 대부분 지역, 서남 지역 남부 등 일부 지역에 중동 수준에 비해서 큰 비가 내리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운전 출행 시 도로 정보, 일기 예보를 면밀히 조시하고 사전 계획을 잘 세울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강우와 강대류 날씨에 직면할 경우 속도 조절, 차간 거리 유지에 유의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은 농사, 로무 출행 시 합법적 차량을 이용하고 운전자는 피로운전, 과속,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0: 북경 시간으로 4일 2026 토마스컵 세계 남자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중국팀이 프랑스팀을 3-1로 꺾고 12번째 토마스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버컵 결승에서는 중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1: 5월 3일은 극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재판 개정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까이라 선언과 포츠담 공고의 규정을 관찰한 도쿄재판은 승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하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실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수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0: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도쿄 재판은 인류의 양심을 심리하고 역사적 정의를 판결한 것입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본수를 모르고 침략사를 왜곡하려 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세인들의 단호한 조지에 직면할 것이고 필연코 역사의 재판대에 또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1: 여러 나라 인사들에 따르면 80년 전의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일본 파쇼를 역사의 수치 기둥에 못 박았지만 도쿄 재판에 깃든 역사적 경고 의미는 일본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의를 직시하고 역사 죄책을 철저히 반성하며 더 이상 같은 죄행을 범하지 말 것을 일본에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문제 전문가 페레 모니는 올해는 도쿄 재판 개시 80주년이며 도쿄 재판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저지른 범행을 낱낱이 까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군국주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반드시 역사 죄책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러시아 태평양 국립대학 피칼로프 교수는 중요한 일을 가는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범행을 판정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반인류적인 전쟁 범행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또다시 군국주의 길을 꾀하고 있고 군비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강력한 비난과 단원 제지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학자 림소비는 도쿄 재판은 평화 위반죄, 전쟁죄, 반인류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도쿄 재판은 여전히 정의의 상징이자 군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를 경결히 수하고 침략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수만 명 일본 군중들이 5월 3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견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선과 군비 확장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에 어긋나는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헌법에 포함시키며 군비 확장을 추진하려는 다카이치 정부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다카이치 정권이 하루빨리 물러나고 군사 확장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움직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이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4일 관련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행동이 일부 거리에서 조회나 간섭을 받으면 미국은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일전에 중재측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가지 제안을 비롯한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제출했지만 미국은 관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할 것을 이스라엘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이란이 제출한 14가지 제안에 대해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답복했다며 현재 이란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안에서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협의를 30일 내에 도출해내고 관철 방식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충돌을 끝내는 것이 핵심 의지였습니다. 현 단계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쟁을 끝낼 때 대한 이란의 계획에 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 시간에는 징벌적 절군이 나토 위기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벌인 최근 설전에서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월 1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철군의 표면적 직접 원인은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발벗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징벌이지만 심층적 원인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오랜 골칫거리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균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휘두르는 철군 카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방위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그 진척을 가속화하는 요감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철군 계획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 매체들은 이번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숄츠 총리의 비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보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번 주 초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은 전략 부족이라며 이란 지도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숄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며 독일은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너무 형편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주독 미군 감축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도 유럽에서 철군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으며 미국의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은 독일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징벌 대상이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앞서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이 자국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앞으로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다. 에스파냐는 너무 형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둔군 감축 조치에 대해 독일은 상대적으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나레나 베어버크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가 철군을 언급한 직후 독일은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독일 주둔 미군 시설이 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유럽 내 최대 규모 군사 주둔지입니다. 미군이 4월 중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6천 명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중 약 3만 9천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 철수하면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대체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화동사범대학의 조지프 마호니 정치학 교수는 이번 철군 파동의 직접적 계기는 이란 전쟁이지만 동시에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유럽 간 오랜 상처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독일 등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에 의존하면서 자국 방위비 지출은 오랫동안 기존 미달 상태라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020년 미국은 독일 남서부 슈투트 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 사령부를 이전하고 독일에서 약 1만 2천 명 군대를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의 대규모 철군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정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모두 환대서양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에서는 특정평가 결과를 충족하지 않는 한 미군이 유럽사령부 관할구역의 병력을 7만 6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오효화 교수는
미 유럽 간 조던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여러 차례 벌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간 내 미국의 유럽 근본 전략적 존재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이번 미국의 철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란 불확실성은 이미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깊은 위기감을 느끼게 했으며 방위 독립의 길을 가속화하도록 유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역사적인 군 확장 계획을 가동해 연방 국방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방위 분야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자금 투자가 또렷이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방위 독립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관계 안보 문제 전문가 로브드 베이크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유럽 각국의 방위 산업 생산 확대 능력이었으며 유럽의 방위 기업들은 종종 복잡한 교제에 부딪혀 프로젝트 승인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여전히 국방계획 생산 조달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유럽 방위 기술과 산업 기반이 심각한 조정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이 첨단 무기 플랫폼, 디지털 기술 등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것도 자주적 길을 가는 데 있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유럽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시카 비쇼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상관은 최근 프랑스 신문 르몽드의 기관 글에서 나토가 이미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국면을 조난할 창은 이미 닫혔고 미국의 오랜 유럽 안보 보호 구도는 종지부를 찍었으며 유럽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징벌적 철군이 나토 위기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에 가속기를 장착한 무관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다자주의 회부로 인류의 앞길을 박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촉사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임무입니다. 이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는 기본 요구자,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기본 전제입니다. 특히 백신의 연구 개발과 생산과 분배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백신이 각국 인민이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는 공공재로 되게 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150여 개 나라와 13개 국제기구에 방역 지원을 제공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36개 의료 전문가 팀을 파견했으며 백신 관련 국제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 방역과 관련한 유익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방역 능력이 취약한 나라와 지역에 능력껏 도움을 제공하며 발전 도상국에서의 백신의 접근 가능성과 백신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추진해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실시할 것입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사회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자, 과학기술 진보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용해 탈세계화를 시도하거나 고립과 탈동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 누구의 리에게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시종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확고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계속 추진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수호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규칙과 규제, 관리와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초대 규모 시장의 우위와 내수 예비를 발휘해 각국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세계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보다 많은 원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UN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전면 실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서둘러 조정하며 친환경 저탄소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창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중국은 아주 어려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에 유익한 일이라면 중국은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고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기적 목표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현재 행동 방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다각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인류 사회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며 수많은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며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혁신체계 건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성과의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에 의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성과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지 다른 나라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조치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각국과 함께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마련하고 호혜와 공유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은 중국인의 처세 철학이 아닙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더딤없이 실행하고 대화로 이견 상의를 해소하며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 평등 호혜의 기초에 각국과의 진선 협력 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확고한 일원으로서 남남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이며 발전 도상국들의 빈곤 해소, 부채 부담 완화,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 운영에 동참해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광익적이고 균형적이며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구를 위해, 공동의 미래를 위해 동주공제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1인 위학의 방법이나 독불장군식의 사고방식, 자아도취의 오만은 결국에는 모두 반드시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다각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갑시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가속기를 장착한 무관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꽃들이 바루와 가나의 부드러운 향을 내는 코코아, 케냐의 정품 커피와 신선한 아보카도, 남아프리카의 달콤한 감귤과 순후한 와인 등 5월 1일부터 이런 아프리카 량질 상품이 무관세 직통차를 타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중국은 최빈국에 속하지 않는 아프리카 수교국 20개 내 2년간 무관세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가나 상회 회장 아이버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아프리카 쌍방이 더 큰 무역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아프리카 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아프리카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자 중국이 15차 오기는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같은 특수한 해에 따뜻한 관세 은약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2024년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최빈국 33개 대 중국은 세수 품목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장미, 앙골라의 커피, 베닝의 파인애플 등 대량의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입하고 중국 소비자의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생산 제품이 더 잘 팔리면서 아프리카의 농가들은 수입 증대와 취업 기회 창출을 실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간 쌍무 협력은 쌍방 민중에게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2025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액이 동기 대비 17.7% 늘어났고 중국은 연 17년간 아프리카 최대 무역 동반자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14일 쌍무협력은 새로운 비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에 전면적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 실시한 주요 경제국이 됐으며 글로벌 무역을 회복하는 데 호혜 상생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 예전에 실시한 무관세와 비교하면 이번 무관세 조치가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최빈국에 속하지 않은 아프리카 수교국이 공동발전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한 차례 단계적이며 선도적인 배치입니다. 그 목적은 관련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이 단실 내 협상을 끝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무관세 대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전면적 무관세 정책에서 중국은 최빈국 33개와 비최빈국 20개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전문가 왕춘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빈국이 향수하던 전면적 무관세 대우는 장기간 변하지 않고 비최빈국은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책의 점진성과 안정성을 구현했습니다. 한편 원산지 규칙, 중국 품질 검사와 검역 기준에 부합되는 아프리카 화물은 즉시 무관세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편리화 수준을 크게 격상시켰으며 정책의 신축성과 편리성을 재현했습니다. 5월 1일 시행하는 중국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에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아프리카에 방호를 제공합니다. 당면 지역 충돌이 격화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면서 발전 병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 실시하는 중국은 그 어떤 정치적 조건부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제품에 무한한 시장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아프리카의 자신감을 진작시켰습니다. 케냐 상업일보는 기사에서 중국의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원가를 낮추고
중국 시장에서 아프리카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관세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당면 산업화를 다그치고 있는 아프리카는 중국의 무관세를 통해 더 많은 해외 투자를 비롯해 자금과 기술, 관리 경험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색 제품을 현지에서 가공한 후 다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가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발달국과 비교적 강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국과 세계 무역에서 무관세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의 량들 제품이 일반 가격으로 중국인의 일상에 다가서면서 다원화, 건강, 특색 상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수입하는 원료 원가를 낮추고 대외 진출 투자 협력을 활성화하며 생산 능력 공동 건설과 산업사슬 협력 등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언론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성행하는 오늘날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남남 경제무역과 경제외교 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돌파라고 인정했습니다. 무관세는 결코 정책 실리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언약입니다. 중국은 관세를 줄이는 간법, 무역을 추진하는 덧셈, 민생을 실현하는 곱셈을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현대화가 없다면 글로벌 현대화가 없습니다. 무관세 통행증은 중국과 아프리카 간 상무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고 글로벌 경제에 더 많은 자신감과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과 포용, 공동 발전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바른 길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유럽동맹 통계청이 4월 30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1-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4월 통화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지연 충돌 영향이 유출되고 에너지 가격의 격렬한 파동, 무역 환경 긴축과 내부 구조적 모순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유로존은 성장과 수요가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난국에 빠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침체 위험 부담이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경제 회복 전망이 크게 우려됩니다. 경제 회복 동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계절 조정을 거친 후 올 1-4분기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이 전기 대비 0.1% 성장했지만 지난해 4-4분기의 성장 속도보다 낮았습니다. 경제 성장폭이 시장 예기보다 낮은 것은 경제 확장 동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4분기 유로존 종합구매 관리자 지수가 연고선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매달 하락하면서 3월에 이미 수축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월에 들어서 48.6으로 하락하면서 2-4분기 경제가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동맹위원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자신감이 대폭 하락하고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업종의 신심이 악화하는 영향으로 유로존의 4월 경제 경기 지수가 93포인트까지 하락해 장기간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피터 반덴우트 수석 경제학자는 1.4분기 성장 수치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충격의 영향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4월 구매 관리자 지수와 유럽동맹위원회 경제 경기 지표에 따르면 2.4분기 유로존 경제의 출발이 여전히 부진 상황입니다. 회원국을 보면 1.4분기 유로존 경제가 심각한 분화를 보였고 내부의 발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럽동맹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4분기 국내 생산 총액이 지난해 4.4분기보다 0.3%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은 전기 대비 제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침체에 빠지고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 등 회원국의 경제는 전기 대비 위축했습니다. 중동의 지연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효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6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월 30일 장중 한때 6% 넘게 오른 배럴당 $126를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4월 30일 브리핑에서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기업이 소비자에게 압력을 전가하면서 가정과 기업은 소비와 투자 면에서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실업률이 6.2%라는 사상 최저치 부근에 있지만 인력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신용대출 조건도 긴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핵심 항로가 막히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부담 회피 정서가 고조된다면 유로존의 경제 둔화 압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중동 정세의 격화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유럽 동맹이 에너지 수입 비용에 초과한 비용이 수백억 유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기업은 교통운수, 제조업 등 업종의 생산 원가 상승을 촉발하면서 생산 능력 감축 압력이 점차 만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 사슬 파편화, 유로화의 평가 절상 등 영향으로 유로존의 제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자동차와 기계 설비, 화학공업 등 기간 업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6년 2월 유로존의 대외 화물 무역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1억 유로보다 크게 하락한 115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내부를 보면 생산 능률이 낮고 규제가 복잡하며 인력 시장이 경직되고 기술 혁신이 느린 등 구조적 고질병이 유로존의 성장 예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재정회사 수석 상업경제학자 크리스 윌리엄스는 광범위한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2.4분기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이 전기 대비 0.1% 위축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경제 침체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경제 감속과 통화 반등에 직면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성장 보장의 량난 곤경에 빠졌습니다. 회원국들이 채무 제약에 얽매이고 재정 정책 공간이 위축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유로존의 침체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올 4월 유로존 에너지 가격이 동기 대비 10.9% 상승하면서 전반 통화율을 떠밀었습니다.
어서발 유로존

내 통화료리 연료로 계산하면 3%이며 3월에 2.6%보다 크게 높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4월 3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로존 예금기재 금리를 2%, 주요 대융자 금리를 2.15%, 한계대출 금리를 2.4%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3대 핵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까지 7번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상행과 경제 둔화 위험 부담이 모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긴장 정세는 에너지 가격과 통화료를 크게 상승시키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될수록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시간이 길어져 유로존 전체의 통화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고액의 에너지 원가는 가계 구매력과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상업 신뢰도와 제조업 경기를 빠르게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화 예기를 관리하는 것과 경제의 과도한 둔화를 비면하는 것을 두고 유럽중앙은행은 정책 면에서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일부 핵심 경제국이 침체 위험 부담에 직면했지만 유럽중앙은행은 통화가 예기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3라운드 통화 긴축 조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초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이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해내는데 막상 몸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면 리오도 없이 서글퍼지고 스스로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호박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몸집은 묵직한데 날개는 요란히 작습니다. 누가 봐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양력이 부족해서 떠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그런데도 호박벌은 날아다닙니다. 그것도 하루 수천 리를 쉼 없이 오갑니다. 이론은 틀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박벌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꿀을 찾아야 했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이 날개를 움직이게 했고 그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자라고 결국 초당 250번이라는 믿기 어려운 날개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한 작은 날개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그래서 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날개의 크기가 아니라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 끝까지 날개짓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멈추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힘들다면 잠시 숨은 고르되 멈추지 맙시다. 작은 날개라도 계속 움직이면 결국 바람이 생깁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 한 번 더 날개를 움직여봅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날개는 작아도 멈추지 않으면 날 수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불호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부릅니다. 귀향길.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혁신 자원의 동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는 근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있기에 비범한 조직 동원 능력, 동일적 조율 능력, 관철 집행 능력을 가집니다. 20차 당대회 이후에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당의 영도라는 이 최대의 정치적 우세를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더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입니다. 전 국면을 총담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조항에서 과학기술 사업에 대해 집권적 통일 영도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전략기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 등 방면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강화하며 협동과 효율적인 결책지휘체계와 조직실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제도적 우세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국가혁신체계 우세로 조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시장과 요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기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방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산학연 각 고리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관건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함께 촉진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로 전략, 개혁, 계획, 서비스를 틀어줘야 합니다. 시장은 연구개발 방향, 로선 선택, 요소 가격, 각종 혁신 요소 배치에 대한 선별 및 선도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역할과 시장 역할을 종괄적으로 발휘하고 튼튼한 과학연구 기반, 풍부한 응용 상황, 완비된 공업체계 등 우세를 통합하며 국유기업, 민영기업이 함께 힘써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는 량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대와 민간, 조항과 지방의 자원 통합을 통한 협동 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국민융합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군대와 민간의 혁신 자원을 통합하여 잘 활용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뚜렷이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혁신 능력도 뚜렷이 증강시켰습니다. 군대와 민간의 협동 혁신을 견제하고 국민융합 혁신 체계를 보완하여 지방과 군대, 시장과 전장을 이어주는 쌍방향 계속 통로를 원활히 하며 신질 생산력이 신질 전투력으로 신속히 조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경비가 우리나라 재정의 과학기술 경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3분의 2 정도입니다. 조항과 지방의 혁신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여 관건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중대 과학기술 성과의 조난 프로젝트를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방 역량 건설은 물론 지방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 속에서 혁신 자원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의 진보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로서 오직 개방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다. 국제 환경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흉금으로 문호를 열고 개방과 안전을 총괄하여 개방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적 혁신은 문을 닫아 걸고 혁신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화된 과학연구 환경 구축을 강화하는 데 더 주목해야 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추세와 기회를 파악하여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고 국제적인 대과학 프로그램과 대과학 공정을 앞장서 잘 조직하며 혁신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배치하고 리용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 고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규칙 제정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혁신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혁신 성과가 발전 성과로 전환되고 산업의 완성품으로 되어야만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종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촉진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주력점으로 삼고 기술 돌파,

0: 제품 제조, 시장 모델, 산업 발전에서 체계적인 전환을 실현하여 과학기술 강성으로부터 산업 강성으로, 경제 강성으로, 국가 강성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혁신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대한 시장에 의거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응용 상황을 제때 제공하고 대량으로 응용하는 과정의 최적화 개진과 갱신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착안하고 시종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서로 결부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개진하며 가장 긴박한 일부터 착수하고 한정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혁신 자원의 고효율적인 배치를 방해하는 사상관념과 체제 및 기재 폐단을 확고히 제거함으로써 과학기술 난관 돌파의 재개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발휘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조항과학기술위원회의 최상위 설계와 동일적 조류를 강화하여 국가 혁신 체계 건설과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 중대 정책을 동일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학기술 전략 임무에 대한 조직과 조류를 강화하여 전략적 전 국면과 국가 운명에 관계되는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과학기술 문제를 과학적으로 요약하고 전략 임무와 중점 방향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부문, 여러 지역 및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모든 우세적인 과학기술 역량의 통일적인 대치를 강화하며 현상제, 지정위탁, 경마식 등 방식에 의한 과학기술 난관 돌파 조직 모델을 최적화하여 각 부류 혁신 역량이 대병단식 작전을 전개하도록 동원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과학기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방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산학연 각 고리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관건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함께 촉진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변강 가수가 부른 너와 나의 철길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곧 도래할 6세대 이동통신시대, 5세대 이동통신시대와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지방 차원 6세대 이동통신 산업 전용 자금 지원 정책이 북경 역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속에 따르면 역장은 10개 항목의 조기를 통해 산업 발전의 핵심 단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그중 국가와 북경시의 6세대 이동통신 중대과학기술 공략과제를 담당하는 기업에는 최고 3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로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다시 대중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에 금방 익숙해진 것 같은데 어느새 6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 이동통신과 6세대 이동통신은 무엇이 다를까요? 6세대 이동통신은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고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5세대 이동통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리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제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글로벌 무선 표준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3대 핵심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발전사 사장 사존의 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총수는 455만 개이고 5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가입자는 11억 1,800만 명으로 가입자 보급률이 79%를 초과해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구축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0: 올해 들어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새로운 통화 서비스, 라이브 방송과 짧은 동영상, 클라우드 게임 등 신흥 서비스가 활발히 성장했고 대규모 앱과 AI 스마트 단말기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융합 응용이 국민경제의 97개 대분류 중 86개 분야에 도입되었고 5세대 이동통신 플러스 산업인터넷 프로젝트가 18,500개 이상 건설되었습니다. 4조는 앞으로 공업 및 정보 화부가 구축 활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통합 추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6세대 이동통신 개발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의 피복률의 깊이와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 A배치를 가속화하며 신호 업그레이드 특별 조치를 심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512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버전, 식별체계 구축 3개년 행동계획을 진일보 리행하여 산업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 A제품체계의 다각화를 가속화하여 고품질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축을 추진하고 6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응용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구축과 육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제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통신인지, 계산, AI, 빅데이터, 보안이 융합된 차세대 이동정보 네트워크로 우주, 공중, 지상, 해양을 실질적으로 통합한 전 영역의 피복을 구현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6세대 이동통신의 속도는 5세대 이동통신마저 느리다고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중국 이동통신연구원 6세대 이동통신실험실 주임 하홍준의 소개에 따르면 6세대 이동통신의 전송 속도는 5세대 이동통신보다 10배 이상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최대 속도는 1G 초당 1000가비트 이상에 달할 것인 바 이는 휴대폰에서도 기가비트급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의 욕은 속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적인 기술적 장점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이동통신망이 장기간 사용해온 셀룰러 네트워크 방식과 달리 6세대 이동통신은 새로운 비셀룰러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분산형 기지국의 동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유연한 피복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지국의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신호가 지리적 공간에서 더 균일하게 피복돼 사용자가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유효한 신호 피복 범위가 더 멀어져 광범위한 수역이나 산업 현장 등 특수한 응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5세대 이동통신의 평탄화 네트워크 구조와는 달리 6세대 이동통신은 코어 네트워크, 엣지 네트워크, 말단 네트워크 3단계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능형 공장을 예로 들면 각종 장치는 단말 네트워크를 통해 엣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데 엣지 네트워크는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여 장비 상태, 모니터링, 생산 공정, 최적화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처리 작업이 발생할 경우 엣지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코어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코어 네트워크의 강력한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코어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 상태와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엣지 네트워크와 말단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 메커니즘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자원 활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위성 네트워크는 휴대폰이 직접 위성에 연결되는 혁신적인 통신 모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위성 통신 구조에서는 지상 사용자가 지상 기지국을 경유해야만 위성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상 기지국은 통신 병목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 휴대폰이 직접 위성통신과 연결되면 지상의 기반 시설을 경유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저궤도 위성군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신호 피복면을 지상의 2차원 평면에서 5조 지면, 하늘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회사의 최근 테스트에 따르면 위성과 지상을 직접 연결하는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단일위성 통신 용량, 통신 지연 등 핵심 지표에서 5세대 이동통신 위성 시스템보다 수십 배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환상 소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6세대 이동통신은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계는 2030년까지 6세대 이동통신이 대중들의 일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은 6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원년으로서 전 세계에서 표준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통신기술의 융합은 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을 실현할 것입니다. AI가 6세대 이동통신의 지능화를 추진하고 6세대 이동통신의 초고속 통신 속도는 통용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는 6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고 공중택배 드론이 질서정연하게 비행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지연 현상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단순한 통신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래 생활 방식 자체의 혁명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사 청년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우리나라 예술의 최고 전당 국가 대극장의 유일한 전속 작곡가로 활약 중인 조선족 청년 작곡가 최동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 북경시 중심에 자리 잡은 조남은 광장의 서쪽에는 중국 국가 예술의 최고 전당인 중국 국가 대극장이 있다. 2007년에 완공된 국가 대극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술의 최고 전당으로 간주된다. 많은 국가급 중대 외교 행사나 공연들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근 몇 년간 북경의 인기 관광지로도 거듭나고 있는 중국 국가 대극장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꿈의 전당이며 민간에서는 이곳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 예술적 의미를 한 몸에 담은 이 예술 전당에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연주하고 또 우리 민족의 문화 매력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선족 작곡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최동진이다. 국가 대극장의 유일한 전속 작곡가, 말 그대로 중국 국가 대극장에 공식 채용되어 이곳에 출근하는 조문 작곡가라는 뜻이다. 현재까지 중국 국가 대극장에는 최동진이라는 젊은 작곡가가 유일하게 이 영예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악 가수나 연주가들을 공식 채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작곡가의 신분으로 채용된 사람은 지금까지 최동진 한 사람뿐이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국가 대극장의 조문 작곡가로 업계의 높은 인정을 받기까지 그는 어떤 비탄한 노력을 해왔을까? 여느 음악가들처럼 무명 시절 돈 없는 고생을 하기도 했고 생계를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대신 곡을 써주는 일도 했으며 얼마 되지 않은 작곡료를 위해 밤을 새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2009년 CCTV 음역설 야회 무대에서 크게 빛났던 가무 딜렌화는 최동진 씨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쓴 작품의 하나이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가 창작했거나 편곡한 작품은 대략 전요수에 달한다. 그가 창작한 무대극 연안 보육원과 중국의 모태똥 나타난 내, 화극 뢰시 가족, 아동 오페라 백설공주, 관은악 자금성의 곡, 신뢰악 양금과 현악 사중주 등은 업계 인사들의 높은 평판을 받았다. 그는 또 유명 영화나 드라마 작품의 삽곡을 만들기도 했고 중국 러시아 수교 65주년 음악회, 중국 프랑스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문예야회, 18차 당대회 경축 문예야회,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제15차 청년 가수 대회 등 무게 있는 행사에서 작곡과 편곡을 맡았으며 올해는 또 소수민족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음악회를 공식 가동했다. 그의 스승과 동료들은 최동진의 곡은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와 색채가 밝고 형상적이다라는 평가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 풍경화같이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놀던 개구쟁이 시절의 모든 것이 오늘날 음악 창작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최동진은 말한다. 기림성 훈춘시 도로촌 6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남들처럼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6살 나던 해 사촌 형제들의 손풍금이 너무 부러웠던 그는 아버지께 손풍금을 사주세요라는 부탁을 어렵게 했다. 그냥 어린아이의 부질없는 때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며칠 고민한 후 집에 있던 쌀을 팔아 그에게 1,050원이나 되는 손풍금을 사주었다. 1980년대 천원이면 일반 가정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고금이었다. 이는 최동진의 일생을 바꿔준 계기로 되었다. 그 후 어린 최동진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부원장이었던 최순덕 등 은사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또 국가1급 작곡가로 유명한 최삼영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 되어 악리와 선율 등 작곡의 기본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은사님들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꿔주었다. 그때로부터 음악은 더는 취미가 아닌 인생의 목표로 되었다. 1999년 고중 3학년 시절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만 알았던 19세 소년은
용감하게 중국 3대 음악대학의 하나인 상해음악학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상해음악학원의 한 음악교수로부터 기초가 너무 약하고 또 소질도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전기밥솥과 누룽지로 한 가방 가득 채우고 당차게 상해로 찾아갔던 채동진은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의기소침하여 음악 꿈을 접으려고 할 때 은사인 최순덕과 최삼령 선생이 또다시 그를 음악의 길로 밀어주었다. 은사님들의 소개를 받고 그는 중앙음악학원 작곡학부의 당건평 학부장을 찾아 3개월간 음악 교육을 받고 중국음악학원에 도전했지만 조태는 아쉽게 락방했다. 자신의 기초가 박약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그는 이번에는 낙심하지 않고 1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그 다음 해인 2001년에 끝내 중앙음악학원에 진학했다. 중앙음악학원에 입학한 그는 도명심, 학유아 등 교수를 만나며 음악 인생을 새롭게 열어갔다. 저는 항상 운이 좋았습니다. 언제나 힘든 고비마다 귀인이 나타나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가볍게 할 수 있는 인사말에 지났지만 지금은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마움이 담겨 있는지 채동진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의 음악 조예를 더 깊이 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음악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중국 최고의 예술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국가 대극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는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었다. 다년간 음악 창작에 종사한 작곡가도 못했는데 갓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가 국가 대극장에 작품을 올리다니 꿈 깨라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뚝심을 굽히지 않았다. 2013년 그의 관현악 작품이 국가 대극장 청년 작곡가 프로젝트에 입선되면서 그는 끝내 꿈에 그리던 국가 대극장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음악 품격은 국가 대극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5년 중국 국가 대극장은 창군 이래 최초로 채동진을 국가 대극장의 전직 작곡가로 초빙했다. 지금까지도 이 신분으로 공식 초빙된 작곡가는 채동진 하나뿐이라고 한다. 세상에 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없는가 봅니다. 꿈을 위해 흘린 피와 땀들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열매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힘들고 고달팠던 모든 순간들을 돌이키며 감명 깊게 한 말이다. 그는 중국의 실내악 교육이 공백인 현황을 감안해 중국 첫 고품격의 실내악단 양룡과 그의 친구들을 설립해 고품격 중국 실내 음악 작품들을 만들고 젊은 음악인들이 중국 유명 예술가들을 만나 한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야심찬 도전을 했다. 또 양룡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사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민족을 위한 음악도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채동진 씨, 그의 더 훌륭한 작품을 함께 기대해보자.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전이 무봉입니다. 하늘 전에 오세의 옵슬무 꿰멜봉으로 풀이되는 전이 무봉은 손녀가 입은 옷은 바느질을 하여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옷솔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완전 무결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물을 비유하거나 아무런 흔적이나 결함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옛날 곽한이라는 소민은 시문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악기와 바둑, 서예, 그림 등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더욱이 곽한은 우스개 소리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곽한이 나무 아래에서 창곡 명화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달이 휘영청 밝은 하늘에서 구름들이 어울리고 땅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곽한이 시흥에 올라 시를 한 소 읊으려는 찰나 아리따운 손녀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손비가 례를 갖추어 어디에서 온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손녀는 얼굴을 붉히며 저는 하늘에서 온 직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곽한이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니 그곳의 일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손녀가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뭘 알고 싶으신 건가요? 이에 곽한은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마디 말이 오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곽한은 웃음을 짓고 롱담조로 말했습니다. 신선들은 다 종명하다고 하니 아무런 내용이나 말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소녀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아 여름에는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는 혹한이 없답니다. 나무가 사시장철 푸르고 꽃이 지지 않습니다. 또 새들이 나무 가지 앉아 즐겁게 지족이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노니는 것이 보입니다. 전쟁도 질병도 세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의 모든 고초가 하늘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내 설명을 듣고 난 곽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선녀는 왜 인간 세상에 오신 겁니까? 예, 선녀가 말했습니다. 글을 읽으신 선비님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선비님들의 조상인 장자가 란초꽃이 만발한 집에만 오래 있다 보면 그 향기를 느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오래 있다 보면 고독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인간 세상

놀러온 겁니다. 선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곽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녀님은 견우한테 시집을 갔다가 후에 서왕모에 노용을 사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만 랑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선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어떻게 그런 허망한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금우성이 저하고는 몇 마리나 떨어져 있어서 그분을 만나 뵌 적이 없는데 우리가 결혼을 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한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신기한 약이 있어서 인간이 그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선녀는 그런 약이 인간 세상에는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곽한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그렇게 많다는데 오실 때 갖고 오셔서 우리들이 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선녀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물건을 인간 세상에 갖고 오면 그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나라 시황이나 한나라 모제가 벌써 그 약을 먹었겠지요. 선녀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곽한이 시비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선녀는 곽한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는 곽한에게 자신의 옷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선비가 자세히 살펴보니 선녀의 옷은 이음새와 꿰맨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곽한이 이상하게 여기자 선녀가 말했습니다. 이상합니까? 하늘나라의 옷은 옷솔기가 없다는 말도 모르시는군요. 그러고도 선비 행세를 하시다니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선녀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전이 모봉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잘 만듦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문장이 완전 무결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원래 뜻과 크게 달라진 셈이죠.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53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해 격려했습니다.
0: 광범위한 청년들이 리상과 책임을 안고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전국 공천단 단원 총수가 7,83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0: 올 연휴 기간 혁명 관광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도쿄 재판의 현실적 이를 강조했습니다.
0: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사 청년절을 맞이해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향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실체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완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올해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한 해로서 청년들이 공을 세우기 한창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은 원냐 이상을 품고 분발 진취하면서 광범한 청년들을 이끌어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존반 국면에 용합시키도록 하며 각자 일터에서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새로운 로정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중국 청년 5.4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은 정치적으로 진보하고 품성이 고상하며 기여가 뛰어난 우수한 청년 전형을 수립하고 표창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이 상을 받은 16명 청년 대표들은 습금형 총석에게 편지를 보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기여한 상관과 체험을 회보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공을 세우고 신시대의 장정의 길을 따라 매진하려는 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청춘은 무한한 희망을 배태하고 청년은 아름다운 대를 창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대를 만나 중임을 짊어지고 광활한 무대에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희망찬 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광범위한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새로운 로정에서 끊임없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취미 소조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멀며 청년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 전 할빈 공정대학에서 진행한 오사단원 수업은 청년 학생들의 열정을 지펴놓았습니다. 할빈 공정대학은 최근 근 30가지 주제 활동을 개최해 공정대학의 혈맥을 전승하고 나라에 보답하며 조국의 해역을 수호하도록 청년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할빈 공정대학 수성학원 수성공정학과 박사연구생 마봉박은 총석에 간곡한 당부는 우리로 하여금 시시각각 기능을 연마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상을 국가 발전의 전방 국면에 융합시키고 전공의 차관에 학업에 정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춘의 답안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할 때 습금평 총서기는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을 책임으로 간주하고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담력, 저력을 증강하고 시대와 청춘을 저버리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 공사 현장에서 사천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중국 무형문화유산이 세계 무대에 나서고 중국 선수가 국제경기장에서 부단히 돌파를 가져오기까지 중국 청년들은 습금평 총석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 청춘을 불태우면서 분투의 자세로 청년의 직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 청년이론학습사회단체 책임자 왕세엽은 학문을 탐구하는 성장의 길에서 시종 초심을 명기하고 정진하면서 학업과 과학연구, 학생 사명 등 면에서 기능을 련마하기 위해서 힘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앙과 책임을 안고 청화대학에 추천되어 계속 연구에 몰두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실천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청년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요한 여사를 발표할 때 습근평 총석에는 공천단은 소년선봉대를 인솔하는 정치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소년선봉대 우수대원의 입단과 우수단원의 입당 업무 기재를 규범하고 강화해 당과 공천단 그리고 소년선봉대의 인재양성 사슬이 서로 연결되고 관통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 공천단 조직은 최근 다양한 형식과 풍부한 내용을 다룬 공천단의 날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모인 우수한 학생 200여 명이 장엄한 선서를 통해 공천단 조직에 영광스럽게 가입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 제5중학교 학생 단동은 영광스러운 공천단원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후의 학습과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앞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청춘은 성세를 만나고 한참 분투하기 좋은 때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는 시대의 무대에 나서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사회 기함에서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청춘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대지에 뿌리 내린 작은 나무처럼 청춘은 언젠가 거목으로 자라나 하늘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력에 떠오른 해처럼 청춘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촉적하고 나중에 빛과 열을 대지에 뿌릴 것입니다. 당과 국가의 희망은 청년들에게 달렸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새로정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자 오사 청년절 경축이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공천단 조항의 사멸, 중국 공천단 단내 통계 주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중국 공천단 단원 수가 총 7,833만 6천 명이고 단 조직 총수는 515만 개입니다. 그중 학교 단 조직이 235만 5천 개, 단원 수가 4,183만 3천 명입니다. 나머지는 기관과 사업단위, 국유와 집단단위,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신흥 분야와 기타 분야의 공천단 조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에 새로 가입한 단원 수는 913만 7천 명입니다.
0: 3일 전사회 다지역 인원 유동량이 동기 대비 2.5% 증가한 연인수로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지역의 홍색관광명소와 혁명기념관이 참관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절강성 가흥시 남원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은 호심도에서 혁명기념선을 참배하고 혁명기념선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남호혁명기념관 해설사 림효선은 올절 연휴 기간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연휴수로 1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림효선은 연휴 기간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 창당 역사를 학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단체, 중장년단체, 청소년학술연구단체 등 방문객 류형에 맞춰 기념관은 차별화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소태원 행화룡구에 위치한 산소봉화 항전박물관도 참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장 관람객들은 전시판의 사진과 항전시기 귀중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설을 경청하면서 항전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참관객 장편은 연휴 기간 아이와 함께 애국주의 교육을 받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소봉화 항전박물관 고림 관장은 올절 연휴 기간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일평균 동기 대비 10% 증가한 연인수로 만 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물관은 붉은 넥타이 해설사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승하고 선행했습니다. 박물관은 소장한 혁명문화유산 3만 요점을 충분히 활용해 다채로운 애국주의 교양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이 역사를 명기하고 선인의 항쟁 정신과 헌신적 희생을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장막이 들어오자 고전영화 홍어저귀대를 각색한 실경공연이 호북성 홍어시 구감한 내형 강변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의 관람객들은 마치 격정의 세월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어시 문화관광국 당조석이 최위는 홍어 구감 안에 여러 혁명 예태를 통합해 실경극장으로 만들어 관람객들이 조기대 새 대원이 되어 몰입식으로 홍색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몰입형 공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가만의 홍색문화와 혁명정신을 구현하면서 립제식 홍색문화관광 신구도를 구축했습니다.
1: 4일 오전 6시까지 2026년 5.1절 연후 기간 개봉한 신작 영화 누적 흥행 수익이 5억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영화 따라 리행하기 등 영화 플러스 융합 활동을 통해 연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인기 영화 IP와 실제 촬영지 자원을 활용해 각지에서는 주제별 관광 코스와 특색 있는 체험 장소를 만들어 자연경관, 문화유산, 영화 속 배경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현실주의 영화 할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는 조산 지역의 독특한 인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 이민자들이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가족애를 다루었습니다. 산도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황폐기는 광동성 산도시는 영화 IP와 해안회랑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효율돼서 관광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폐인은 회랑은 로맨틱한 자전거 코스이자 영화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영화 관련 체험 포인트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교포 서신을 읽어보고 직접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영화 관광의 심층 결합 외에도 각지는 산업 융합을 방향으로 다원화 극장 문화 소비 생태계를 형성해 티켓 경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감숙성 란조시는 영화관 플러스 서점 융합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100여 종의 영상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란조시 시민 마초무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영화 제작 배경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료해할 수 있어 더 의미있고 흥미롭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련영성 문화관광청 무형문화처 처장 우효화에 따르면 심양시 영화관은 극장 로비에 성내 각지 무형문화유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영화 흥행 수익과 무형문화재 판매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강소성 무석시, 련우낭시 등지는 영화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산업 연결 모델을 과감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무석시의 한 영화관 시장부 책임자 육진자는 강소축구 슈퍼리그를 준비해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이 관람 티켓을 전시하면 극내에서 최대 50%의 할인 가격으로 시간제 식사 세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간 소비는 휴일경제 중대한 성장점입니다. 청도 극지해양공원 관계자 공청무는 다양한

0: 클래식 영화 순환 상영한 동시에 해풍시장, 음악회, 드론 공연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을 병행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중국 유인 5조 프로젝트 방공실이 3일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조 21호 승무조 장륙, 무비, 장홍장이 중국 우주 정거장에서 올 국제 노동절을 맞이했습니다. 3명 우주 비행사는 현재 궤도에서 6개월간 체류 중이며 신체 정신적 상태가 량화하고 각종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수집 장비, 가상현실 안경 등을 이용해 궤도상 뇌파 시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상과학연구인원은 하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무조는 집행기능 훈련, 비상결책 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소상태 테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관련 지표는 5조 비행사의 집행기능 훈련 효과 분석에 활용됩니다. 미중력물리과학분야에서 승무조는 공간 료체 조장, 수송 등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장 샘플 교체와 장비 요지 보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우주 정거장 플랫폼 관리와 요지 보수를 상시화하고 동시에 총력 테스트, 근육 초음파 검사 등 여러 의학 검사를 진행하며 궤도상 단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신조 21호 승무조는 궤도에 7개월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무 수요에 따라 3명 우주 비행사는 원격 조작 도킹 시스템을 이용해 도킹 궤도 훈련을 진행하며 후속 전주 10호와 신조 23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 방공실 비상관리부가 3일 산서, 료령, 복근, 하남, 운남, 신강 등 중점 지역과 일부 관광명소의 안전방지 작업을 화상으로 조정하며 도로교통, 관광지, 인원밀집 장소 등의 안전위험에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공식 점검과 현장 비밀 조사를 참답게 수행하며 인민 대중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1: 4일부터 각지가 잇따라 려뉴 역귀성 고봉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송도,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올 연휴 후반부에 화남 대부분 지역, 서남 지역 남부 등 일부 지역에 중동 수준에 비해서 큰 비가 내리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운전 출행 시 도로 정보, 일기 예보를 면밀히 조시하고 사전 계획을 잘 세울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강우와 강대류 날씨에 직면할 경우 속도 조절, 차간 거리 유지에 유의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은 농사, 로우무 출행 시 합법적 차량을 이용하고 운전자는 피로운전, 과속,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0: 북경 시간으로 4일 2026 토마스컵 세계 남자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중국팀이 프랑스팀을 3-1로 꺾고 12번째 토마스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버컵 결승에서는 중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1: 5월 3일은 극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재판 개정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까이라 선언과 포츠담 공고의 규정을 관찰한 도쿄재판은 승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하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실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수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피칼로프 교수는 중요한 일을 가는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제자들의 범행을 판정했다고 표했습니다. 반인류적인 전쟁 범행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또다시 군국주의기를 꾀하고 있고 군비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강력한 비난과 단원 제지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학자 림소비는 도쿄 재판은 평화 위반죄, 전쟁죄, 반인류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도쿄 재판은 여전히 정의의 상징이자 군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를 경결히 수하고 침략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수만 명 일본 군중들이 5월 3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견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선과 군비 확장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에 어긋나는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헌법에 포함시키며 군비 확장을 추진하려는 다카이치 정부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다카이치 정권이 하루빨리 물러나고 군사 확장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움직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이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4일 관련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행동이 일부 거리에서 조회나 간섭을 받으면 미국은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일전에 종재측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가지 제안을 비롯한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제출했지만 미국은 관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할 것을 이스라엘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이란이 제출한 14가지 제안에 대해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답복했다며 현재 이란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안에서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협의를 30일 내에 도출해내고 관철 방식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술에서 충돌을 끝내는 것이 핵심 의지였습니다. 현 단계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쟁을 끝낼 때 대한 이란의 계획에 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 시간에는 징벌적 절운이 나토 위기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벌인 최근 설전에서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월 1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철군의 표면적 직접 원인은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발벗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징벌이지만 심층적 원인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오랜 골칫거리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균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휘두르는 철군 카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방위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그 진척을 가속화하는 요감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철군 계획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 매체들은 이번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숄츠 총리의 비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보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번 주 초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은 전략 부족이라며 이란 지도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숄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며 독일은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너무 형편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주독 미군 감축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도 유럽에서 철군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으며 미국의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은 독일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징벌 대상이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앞서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이 자국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앞으로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다. 에스파냐는 너무 형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둔군 감축 조치에 대해 독일은 상대적으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나레나 베어버크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가 철군을 언급한 직후 독일은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독일 주둔 미군 시설이 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유럽 내 최대 규모 군사 주둔지입니다. 미군이 4월 중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6천 명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중 약 3만 9천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 철수하면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대체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화동사범대학의 조지프 마호니 정치학 교수는 이번 철군 파동의 직접적 계기는 이란 전쟁이지만 동시에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유럽 간 오랜 상처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독일 등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에 의존하면서 자국 방위비 지출은 오랫동안 기존 미달 상태라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020년 미국은 독일 남서부 슈투트 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 사령부를 이전하고 독일에서 약 1만 2천 명 군대를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의 대규모 철군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정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모두 환 대서양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에서는 특정평가 결과를 충족하지 않은 한 미군이 유럽사령부 관할구역의 병력을

7만 6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오효화 교수는 미 유럽 간 조던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여러 차례 벌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간 내 미국의 유럽 근본 전략적 존재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이번 미국의 철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미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깊은 위기감을 느끼게 했으며 방위 독립의 길을 가속화하도록 유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역사적인 군 확장 계획을 가동해 연방 국방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방위 분야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자금 투자가 또렷이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방위 독립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관계 안보 문제 전문가 로브드 베이크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유럽 각국의 방위 산업 생산 확대 능력이었으며 유럽의 방위 기업들은 종종 복잡한 교제에 부딪혀 프로젝트 승인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여전히 국방계획 생산 조달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유럽 방위 기술과 산업 기반이 심각한 조정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이 첨단 무기 플랫폼, 디지털 기술 등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것도 자주적 길을 가는 데 있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유럽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시카 비쇼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상관은 최근 프랑스 신문 르몽드의 기관 글에서 나토가 이미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국면을 조난할 창은 이미 닫혔고 미국의 오랜 유럽 안보 보호 구도는 종지부를 찍었으며 유럽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징벌적 철군이 나토 위기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에 가속기를 장착한 무관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오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축사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임무입니다. 이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는 기본 요구자,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기본 전제입니다. 특히 백신의 연구 개발과 생산과 분배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백신이 각국 인민이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는 공공재로 되게 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150여 개 나라와 13개 국제기구에 방역 지원을 제공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36개 의료 전문가 팀을 파견했으며 백신 관련 국제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 방역과 관련한 유익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방역 능력이 취약한 나라와 지역에 능력껏 도움을 제공하며 발전 도상국에서의 백신의 접근 가능성과 백신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추진해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고해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실시할 것입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사회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자, 과학기술 진보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용해 탈세계화를 시도하거나 고립과 탈동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 누구의 리에게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시종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확고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계속 추진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수호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규칙과 규제, 관리와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와 내수 예비를 발휘해 각국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세계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보다 많은 원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UN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전면 실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서둘러 조정하며 친환경 저탄소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창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중국은 아주 어려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에 유익한 일이라면 중국은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고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기적 목표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현재 행동 방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다각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인류 사회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며 수많은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며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혁신체계 건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성과의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에 의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성과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지 다른 나라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조치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각국과 함께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마련하고 호혜와 공유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은 중국인의 처세 철학이 아닙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더딤없이 실행하고 대화로 이견 상의를 해소하며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 평등 호혜의 기초에 각국과의 진선 협력 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확고한 일원으로서 남남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이며 발전 도상국들의 빈곤 해소, 부채 부담 완화,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 운영에 동참해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광익적이고 균형적이며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구를 위해, 공동의 미래를 위해 동주공제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1인 위학의 방법이나 독불 장군식의 사고방식, 자아도취의 오만은 결국에는 모두 반드시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다각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갑시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가속기를 장착한 무관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꽃들이 바루와 가나의 부드러운 향을 내는 코코아, 케냐의 정품 커피와 신선한 아보카도, 남아프리카의 달콤한 감귤과 순후한 와인 등 5월 1일부터 이런 아프리카 량질 상품이 무관세 직통차를 타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중국은 최빈국에 속하지 않는 아프리카 수교국 20개 대 2년간 무관세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가나 상회 회장 아이버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아프리카

가상방이 더 큰 무역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아프리카 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아프리카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자 중국이 15차 오기는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같은 특수한 해에 따뜻한 관세 은약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2024년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최빈국 33개대 중국은 세수 품목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장미, 앙골라의 커피, 베닝의 파인애플 등 대량의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입하고 중국 소비자의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생산 제품이 더 잘 팔리면서 아프리카의 농가들은 수입 증대와 취업 기회 창출을 실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간 쌍무 협력은 쌍방 민중에게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2025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액이 동기 대비 17.7% 늘어났고 중국은 연 17년간 아프리카 최대 무역 동반자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14일 쌍무협력은 새로운 비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대에 전면적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 실시한 주요 경제국이 됐으며 글로벌 무역을 회복하는 데 호혜 상생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 예전에 실시한 무관세와 비교하면 이번 무관세 조치가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최빈국에 속하지 않은 아프리카 수교국이 공동발전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한 차례 단계적이며 선도적인 배치입니다. 그 목적은 관련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이 단시일 내 협상을 끝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무관세 대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전면적 무관세 정책에서 중국은 최빈국 33개와 비최빈국 20개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전문가 왕춘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빈국이 향수하던 전면적 무관세 대우는 장기간 변하지 않고 비최빈국은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책의 점진성과 안정성을 구현했습니다. 한편 원산지 규칙, 중국 품질 검사와 검역 기준에 부합되는 아프리카 화물은 즉시 무관세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편리화 수준을 크게 격상시켰으며 정책의 신축성과 편리성을 재현했습니다. 5월 1일 시행하는 중국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에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아프리카에 방호를 제공합니다. 당면 지역 충돌이 격화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면서 발전 병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 실시하는 중국은 그 어떤 정치적 조건부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제품에 무한한 시장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아프리카의 자신감을 진작시켰습니다. 케냐 상업일보는 기사에서 중국의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원가를 낮추고
중국 시장에서 아프리카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관세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당면 산업화를 다그치고 있는 아프리카는 중국의 무관세를 통해 더 많은 해외 투자를 비롯해 자금과 기술, 관리 경험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색 제품을 현지에서 가공한 후 다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가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발달국과 비교적 강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국과 세계 무역에서 무관세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의 량들 제품이 일반 가격으로 중국인의 일상에 다가서면서 다원화, 건강, 특색 상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수입하는 원료 원가를 낮추고 대외 진출 투자 협력을 활성화하며 생산 능력 공동 건설과 산업 사슬 협력 등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언론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성행하는 오늘날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남남 경제무역과 경제외교 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돌파라고 인정했습니다. 무관세는 결코 정책 실리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언약입니다. 중국은 관세를 줄이는 간법, 무역을 추진하는 덧셈, 민생을 실현하는 곱셈을 통해 아프리카에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현대화가 없다면 글로벌 현대화가 없습니다. 무관세 통행증은 중국과 아프리카 간 상무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고 글로벌 경제에 더 많은 자신감과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과 포용, 공동 발전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바른 길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유럽동맹 통계청이 4월 30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1, 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4월 통화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지연 충돌 영향이 유출되고 에너지 가격의 격렬한 파동, 무역 환경 긴축과 내부 구조적 모순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유로존은 성장과 수요가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난국에 빠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침체 위험 부담이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경제 회복 전망이 크게 우려됩니다. 경제 회복 동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계절 조정을 거친 후 올 1, 4분기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이 전기 대비 0.1% 성장했지만 지난해 4, 4분기의 성장 속도보다 낮았습니다. 경제 성장폭이 시장 예기보다 낮은 것은 경제 확장 동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 4분기 유로존 종합구매 관리자 지수가 연고선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매달 하락하면서 3월에 이미 수축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월에 들어서 48.6으로 하락하면서 2, 4분기 경제가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동맹위원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자신감이 대폭 하락하고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업종의 신심이 악화하는 영향으로 유로존의 4월 경제 경기 지수가 93포인트까지 하락해 장기간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피터 반덴우트 수석 경제학자는 1, 4분기 성장 수치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충격의 영향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4월 구매 관리자 지수와 유럽동맹위원회 경제 경기 지표에 따르면 2, 4분기 유로존 경제의 출발이 여전히 부진 상황입니다. 회원국을 보면 1, 4분기 유로존 경제가 심각한 분화를 보였고 내부의 발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럽동맹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 4분기 국내 생산 총액이 지난해 4, 4분기보다 0.3%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은 전기 대비 제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침체에 빠지고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 등 회원국의 경제는 전기 대비 위축했습니다. 중동의 지연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효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6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월 30일 장중 한때 6% 넘게 오른 배럴당 $126를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4월 30일 브리핑에서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기업이 소비자에게 압력을 전가하면서 가정과 기업은 소비와 투자 면에서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실업률이 6.2%라는 사상 최저치 부근에 있지만 인력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신용대출 조건도 긴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핵심 항로가 막히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부담 회피 정서가 고조된다면 유로존의 경제 둔화 압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중동 정세의 격화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유럽동맹이
에너지 수입 비용에 초과한 비용이 수백억 유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기업은 교통운수, 제조업 등 업종의 생산 원가 상승을 촉발하면서 생산 능력 감축 압력이 점차 만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 사슬 파편화, 유로화의 평가 절상 등 영향으로 유로존의 제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자동차와 기계 설비, 화학공업 등 기간 업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6년 2월 유로존의 대외 화물 무역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1억 유로보다 크게 하락한 115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내부를 보면 생산 능률이 낮고 규제가 복잡하며 인력 시장이 경직되고 기술 혁신이 느린 등 구조적 고질병이 유로존의 성장 예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재정회사 수석 상업경제학자 크리스 윌리엄스는 광범위한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2·4분기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이 전기 대비 0.1% 위축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경제 침체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경제 감속과 통화 반등에 직면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성장 보장의 량난 곤경에 빠졌습니다. 회원국들이 채무 제약에 얽매이고 재정 정책 공간이 위축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유로존의 침체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올 4월 유로존 에너지 가격이 동기 대비 10.9% 상승하면서 전반 통화율을 떠밀었습니다. 올 4월 유로존의 통화율이 연율로 계산하면 3%이며 3월에 2.6%보다 크게 높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4월 3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로존 예금기재 금리를 2%, 주요 재융자 금리를 2.15%, 한계대출 금리를 2.4%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3대 핵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까지 7번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상행과 경제 둔화 위험 부담이 모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긴장 정세는 에너지 가격과 통화율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될수록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시간이 길어져 유로존 전체의 통화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고액의 에너지 원가는 가계 구매력과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상업 신뢰도와 제조업 경기를 빠르게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화 예기를 관리하는 것과 경제의 과도한 둔화를 비면하는 것을 두고 유럽중앙은행은 정책 면에서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일부 핵심 경제국이 침체 위험 부담에 직면했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가 예기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3라운드 통화 긴축 조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초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이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해내는데 막상 모험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면 리오도 없이 서글퍼지고 스스로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호박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몸집은 묵직한데 날개는 요란히 작습니다. 누가 봐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양력이 부족해서 떠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그런데도 호박벌은 날아다닙니다. 그것도 하루 수천 리를 쉼없이 오갑니다. 이론은 틀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박벌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꿀을 찾아야 했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이 날개를 움직이게 했고 그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자라고 결국 초당 250번이라는 믿기 어려운 날개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한 작은 날개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그래서 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날개의 크기가 아니라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 끝까지 날개짓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멈추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힘들다면 잠시 숨은 고르되 멈추지 맙시다. 작은 날개라도 계속 움직이면 결국 바람이 생깁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 한 번 더 날개를 움직여봅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날개는 작아도 멈추지 않으면 날 수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불호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부릅니다. 귀향길.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혁신 차원의 동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는 근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있기에 비범한 조직 동원 능력, 동일적 조율 능력, 관철 집행 능력을 가집니다. 20차 당대회 이후에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당의 용도라는 이 최대의 정치적 우세를 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 더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입니다. 전 국면을 총담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용도적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조항에서 과학기술사업에 대해 집권적 통일 영도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전략기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 등 방면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강화하며 협동과 효율적인 결책지휘체계와 조직실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제도적 우세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국가혁신체계 우세로 조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시장과 요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기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방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산학연 각 고리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관건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함께 촉진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로 전략 개혁, 계획, 서비스를 틀어줘야 합니다. 시장은 연구개발 방향, 로선 선택, 요소 가격, 각종 혁신 요소 배치에 대한 선별 및 선도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역할과 시장 역할을 종괄적으로 발휘하고 튼튼한 과학연구 기반, 풍부한 응용 상황, 완비된 공업체계 등 우세를 통합하며 국유기업, 민영기업이 함께 힘써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는 량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자원 통합을 통한 협동 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국민융합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군대와 민간의 혁신 자원을 통합하여 잘 활용함으로써 국방 과학기술 능력을 뚜렷이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혁신 능력도 뚜렷이 증강시켰습니다. 군대와 민간의 협동 혁신을 견제하고 국민융합 혁신 체계를 보완하여 지방과 군대, 시장과 전장을 이어주는 쌍방향 계속 통로를 원활히 하며 신질 생산력이 신질 전투력으로 신속히 조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경비가 우리나라 재정의 과학기술 경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3분의 2 정도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혁신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여 관건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중대 과학기술 성과의 조난 프로젝트를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방 역량 건설은 물론 지방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 속에서 혁신 자원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의 진보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로서 오직 개방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다. 국제 환경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흉금으로 문호를 열고 개방과 안전을 총괄하여 개방하고 협력하는 과정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적 혁신은 문을 닫아 걸고 혁신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화된 과학연구 환경 구축을 강화하는 데 더 주목해야 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추세와 기회를 파악하여 일대일로 공동건설 등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고 국제적인 대과학 프로그램과 대과학 공정을 앞장서 잘 조직하며 혁신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배치하고 리용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규칙 제정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혁신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혁신 성과가 발전 성과로 전환되고 산업의 완성품으로 되어야만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종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촉진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주력점으로 삼고 기술 돌파, 제품 제조, 시장 모델, 산업 발전에서 체계적인 전환을 실현하여 과학기술 강성으로부터 산업 강성으로, 경제 강성으로, 국가 강성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혁신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대한 시장에 의거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응용 상황을 제때 제공하고 대량으로 응용하는 과정의 최적화 개진과 갱신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착안하고 시종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서로 결부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개진하며 가장 긴박한 일부터 착수하고 한정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혁신 자원의 고효율적인 배치를 방해하는 사상관념과 체제 및 기재의 폐단을 확고히 제거함으로써 과학기술 난관 돌파의 재개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발휘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조항과학기술위원회의 최상위 설계와 통일적 조류를 강화하여 국가혁신체계 건설과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의 중대전략, 중대계획, 중대정책을 통일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학기술전략 임무에 대한 조직과 조류를 강화하여 전략적 전 국면과 국가 운명에 관계되는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과학기술 문제를 과학적으로 요약하고 전략 임무와 중점 방향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부문, 여러 지역 및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모든 우세적인 과학기술 역량의 통일적인 대치를 강화하며 현상제, 지정위탁, 경마식 등 방식에 의한 과학기술 난관 돌파 조직 모델을 최적화하여 각 부류 혁신 역량이 대병단식 작전을 전개하도록 동원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과학기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방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산학연 각 고리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관건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함께 촉진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변강 가수가 부른 너와 나의 철길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곧 도래할 6세대 이동통신시대, 5세대 이동통신시대와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지방 차원 6세대 이동통신 산업 전용 자금 지원 정책이 북경 역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속에 따르면 역장은 10개 항목의 조기를 통해 산업 발전의 핵심 단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그중 국가와 북경시의 6세대 이동통신 중대과학기술 공략과제를 담당하는 기업에는 최고 3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로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다시 대중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에 금방 익숙해진 것 같은데 어느새 6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 이동통신과 6세대 이동통신은 무엇이 다를까요? 6세대 이동통신은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고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5세대 이동통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리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제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글로벌 무선 표준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3대 핵심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발전사 사장 사존의 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총수는 455만 개이고 5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가입자는 11억 1,800만 명으로 가입자 보급률이 79%를 초과해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구축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새로운 통화 서비스, 라이브 방송과 짧은 동영상, 클라우드 게임 등 신흥 서비스가 활발히 성장했고 대규모 앱과 AI 스마트 단말기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융합 응용이 국민경제의 97개 대분류 중 86개 분야에 도입되었고 5세대 이동통신 플러스 산업 인터넷 프로젝트가 18,500개 이상 건설되었습니다. 사조는 앞으로 공업 및 정보화부가 구축, 활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통합 추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6세대 이동통신 개발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의 피복률의 깊이와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의 배치를 가속화하며

0: 신호 업그레이드 특별 조치를 심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512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버전 식별체계 구축 3개년 행동계획을 진일보 리행하여 산업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상호연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 A제품 체계의 다각화를 가속화하여 고품질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축을 추진하고 6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응용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구축과 육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제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통신인지, 계산, AI, 빅데이터, 보안이 융합된 차세대 이동정보, 네트워크로 우주, 공중, 지상, 해양을 실질적으로 통합한 전 영역의 피복을 구현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6세대 이동통신의 속도는 5세대 이동통신마저 느리다고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중국 이동통신연구원 6세대 이동통신실험실 주임 하홍준의 소개에 따르면 6세대 이동통신의 전송 속도는 5세대 이동통신보다 10배 이상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최대 속도는 1G 초당 1000가비트 이상에 달할 것인 바 이는 휴대폰에서도 기가비트급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의 욕은 속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적인 기술적 장점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이동통신망이 장기간 사용해온 셀룰러 네트워크 방식과 달리 6세대 이동통신은 새로운 비셀룰러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분산형 기지국의 동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유연한 피복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지국의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신호가 지리적 공간에서 더 균일하게 피복돼 사용자가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유효한 신호 피복 범위가 더 멀어져 광범위한 수역이나 산업 현장 등 특수한 응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5세대 이동통신의 평탄화 네트워크 구조와는 달리 6세대 이동통신은 코어 네트워크, 엣지 네트워크, 말단 네트워크, 3단계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능형 공장을 예로 들면 각종 장치는 단말 네트워크를 통해 엣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데 엣지 네트워크는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여 장비 상태, 모니터링, 생산 공정, 최적화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처리 작업이 발생할 경우 엣지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코어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코어 네트워크의 강력한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코어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 상태와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엣지 네트워크와 말단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 메커니즘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자원 활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위성 네트워크는 휴대폰이 직접 위성에 연결되는 혁신적인 통신 모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위성 통신 구조에서는 지상 사용자가 지상 기지국을 경유해야만 위성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상 기지국은 통신 병목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 휴대폰이 직접 위성통신과 연결되면 지상의 기반 시설을 경유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저궤도 위성군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신호 피복면을 지상의 2차원 평면에서 우주, 지면, 하늘,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회사의 최근 테스트에 따르면 위성과 지상을 직접 연결하는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단일위성 통신 용량, 통신 지연 등 핵심 지표에서 5세대 이동통신 위성 시스템보다 수십 배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환상 소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6세대 이동통신은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계는 2030년까지 6세대 이동통신이 대중들의 일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은 6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원년으로서 전 세계에서 표준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통신 기술의 융합은 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을 실현할 것입니다. AI가 6세대 이동통신의 지능화를 추진하고 6세대 이동통신의 초고속 통신 속도는 통용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는 6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 데 1초도 걸리지 않고 공중택배 드론이 질서정연하게 비행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지연 현상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단순한 통신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래 생활 방식 자체의 혁명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사 청년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우리나라 예술의 최고 전당 국가 대극장의 유일한 전속 작곡가로 활약 중인 조선족 청년 작곡가 최동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 북경시 중심에 자리 잡은 조남은 광장의 서쪽에는 중국 국가예술의 최고 전당인 중국국가대극장이 있다. 2007년에 완공된 국가대극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술의 최고 전당으로 간주된다. 많은 국가급 중대 외교 행사나 공연들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근몇 년간 북경의 인기 관광지로도 거듭나고 있는 중국 국가 대극장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꿈의 전당이며 민간에서는 이곳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 예술적 의미를 한 몸에 담은 이 예술 전당에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연주하고 또 우리 민족의 문화 매력을 널리 선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선족 작곡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최동진이다. 국가 대극장의 유일한 전속 작곡가, 말 그대로 중국 국가 대극장에 공식 채용되어 이곳에 출근하는 조문 작곡가라는 뜻이다. 현재까지 중국 국가 대극장에는 최동진이라는 젊은 작곡가가 유일하게 이 영예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악 가수나 연주가들을 공식 채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작곡가의 신분으로 채용된 사람은 지금까지 최동진 한 사람뿐이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국가 대극장의 조문 작곡가로 업계의 높은 인정을 받기까지 그는 어떤 비타는 노력을 해왔을까? 여느 음악가들처럼 무명 시절 돈 없는 고생을 하기도 했고 생계를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대신 곡을 써주는 일도 했으며 얼마 되지 않은 작곡료를 위해 밤을 새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2009년 CCTV 음역설 야회 무대에서 크게 빛났던 가무 딜렌과는 최동진 씨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쓴 작품의 하나이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가 창작했거나 편곡한 작품은 대략 전요수에 달한다. 그가 창작한 무대극 연안 보육원과 중국의 모태똥 나타난 내, 화극 뢰시 가족, 아동 오페라 백설공주, 관현악 자금성의 곡, 실내악 양금과 현악 사중주 등은 업계 인사들의 높은 평판을 받았다. 그는 또 요명 영화나 드라마 작품의 삽곡을 만들기도 했고 중국 러시아 수교 65주년 음악회, 중국 프랑스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문예야회, 18차 당대회 경축 문예야회,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제15차 청년 가수 대회 등 무게 있는 행사에서 작곡과 편곡을 맡았으며 올해는 또 소수민족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음악회를 공식 가동했다. 그의 스승과 동료들은 최동진의 곡은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와 색채가 밝고 형상적이다라는 평가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 풍경화같이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놀던 개구쟁이 시절의 모든 것이 오늘날 음악 창작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최동진은 말한다. 기림성 훈춘시 도로촌 6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남들처럼 평범한 요년 시절을 보냈다. 6살 나던 해 사촌 형제들의 손풍금이 너무 부러웠던 그는 아버지께 손풍금을 사주세요라는 부탁을 어렵게 했다. 그냥 어린아이의 부질없는 때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며칠 고민한 후 집에 있던 쌀을 팔아 그에게 1,050원이나 되는 손풍금을 사주었다. 1980년대 천원이면 일반 가정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고금이었다. 이는 최동진의 일생을 바꿔준 계기로 되었다. 그 후 어린 최동진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부원장이었던 최순덕 등 은사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또 국가1급 작곡가로 유명한 최삼영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 되어 악리와 선율 등 작곡의 기본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은사님들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꿔주었다. 그때로부터 음악은 더는 취미가 아닌 인생의 목표로 되었다. 1999년 고중 3학년 시절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만 알았던 19세 소년은
용감하게 중국 3대 음악대학의 하나인 상예음악학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상예음악학원의 한 음악교수로부터 기초가 너무 약하고 또 소질도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전기밥솥과 누룽지로 한 가방 가득 채우고 당차게 상해로 찾아갔던 채동진은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의기소침하여 음악 꿈을 접으려고 할 때 은사인 최순덕과 최삼영 선생이 또다시 그를 음악의 길로 밀어주었다. 은사님들의 소개를 받고 그는 중앙음악학원

작곡 학부의 당건평 학부장을 찾아 3개월간 음악 교육을 받고 중국 음악 학원에 도전했지만 조태는 아쉽게 락방했다. 자신의 기초가 박약하다는 사실을 졸실히 깨달은 그는 이번에는 락심하지 않고 1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그 다음 해인 2001년에 끝내 조항음악학원에 진학했다. 조항음악학원에 입학한 그는 도명심, 학유아 등 교수를 만나며 음악 인생을 새롭게 열어갔다. 저는 항상 운이 좋았습니다. 언제나 힘든 고비마다 귀인이 나타나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가볍게 할 수 있는 인사말에 지났지만 지금은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마움이 담겼는지 채동질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의 음악 조예를 더 깊이 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음악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중국 최고의 예술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국가 대극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는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었다. 4년간 음악 창작에 종사한 작곡가도 못했는데 갓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가 국가 대극장에 작품을 올리다니 꿈 깨라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뚝심을 굽히지 않았다. 2013년 그의 관현악 작품이 국가 대극장 청년 작곡가 프로젝트에 입선되면서 그는 끝내 꿈에 그리던 국가 대극장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음악 품격은 국가 대극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5년 중국 국가 대극장은 창군 이래 최초로 채동진을 국가 대극장의 전직 작곡가로 초빙했다. 지금까지도 이 신분으로 공식 초빙된 작곡가는 채동진 하나뿐이라고 한다. 세상에 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없는가 봅니다. 꿈을 위해 흘린 피와 땀들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열매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힘들고 고달팠던 모든 순간들을 돌이키며 감명 깊게 한 말이다. 그는 중국의 실내악 교육이 공백인 현황을 감안해 중국 첫 고품격의 실내악단 양룡과 그의 친구들을 설립해 고품격 중국 실내 음악 작품들을 만들고 젊은 음악인들이 중국 유명 예술가들을 만나 한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야심찬 도전을 했다. 또 양룡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민족을 위한 음악도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채동진 씨. 그의 더 훌륭한 작품을 함께 기대해보자.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전이 무봉입니다. 하늘 전에 오세의 옵슬무 꿰멜봉으로 풀이되는 전이 무봉은 손녀가 입은 옷은 바느질을 하여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옷솔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완전 무결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물을 비유하거나 아무런 흔적이나 결함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옛날 곽한이라는 소민은 시문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악기와 바둑, 서예, 그림 등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더욱이 곽한은 우스개 소리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곽한이 나무 아래에서 창곡 명화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달이 휘영청 밝은 하늘에서 구름들이 어울리고 땅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곽한이 시흥에 올라 실을 한 수 읊으려는 찰나 아리따운 손녀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손비가 례를 갖추어 어디에서 온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손녀는 얼굴을 붉히며 저는 하늘에서 온 직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곽한이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니 그곳의 일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손녀가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뭘 알고 싶으신 건가요? 이에 곽한은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마디 말이 오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곽한은 웃음을 짓고 롱담조로 말했습니다. 신선들은 다 총명하다고 하니 아무런 내용이나 말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선녀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다. 여름에는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는 혹한이 없답니다. 나무가 사시장철 푸르고 꽃이 지지 않습니다. 또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 즐겁게 지족이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노는 것이 보입니다. 전쟁도 질병도 세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의 모든 고초가 하늘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내 설명을 듣고 난 곽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선녀는 왜 인간 세상에 오신 겁니까? 예, 선녀가 말했습니다. 글을 읽으신 선비님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선비님들의 조상인 장자가 란초꽃이 만발한 집에만 오래 있다 보면 그 향기를 느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오래 있다 보면 고독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인간 세상에 놀러 온 겁니다. 선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곽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녀님은 견우한테 시집을 갔다가 후에 서왕모의 노용을 사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만 랑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선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어떻게 그런 허망한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금우송이 저하고는 몇 마리나 떨어져 있어서 그분을 만나 뵌 적이 없는데 우리가 결혼을 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한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신기한 약이 있어서 인간이 그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선녀는 그런 약이 인간 세상에는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곽한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그렇게 많다는데 오실 때 갖고 오셔서 우리들이 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선녀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물건을 인간 세상에 갖고 오면 그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나라 시황이나 한나라 모제가 벌써 그 약을 먹었겠지요. 선녀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곽한이 시비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선녀는 곽한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는 곽한에게 자신의 옷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선비가 자세히 살펴보니 선녀의 옷은 이음새와 꿰맨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곽한이 이상하게 여기자 선녀가 말했습니다. 이상합니까? 하늘나라의 옷은 옷솔개가 없다는 말도 모르시는군요. 그러고도 선비 행세를 하시다니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선녀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전이 모봉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잘 만듦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문장이 완전 무결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원래 뜻과 크게 달라진 셈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올해 5월 4일은 오사운동 107주년이자 77번째로 맞는 오사 청년절입니다. 1939년 섬감령 변구 서북청년구국연합회에서는 5월 4일을 중국 청년절로 규정했습니다. 오사 청년절 기간에는 국내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고 청년들은 각종 사회봉사와 사회실천 활동에 참가합니다. 오사 청년절은 오사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청년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함께 역사와 현실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원동력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청춘의 힘을 담은 명절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영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봄의 도시 곤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창작 60돌 풍년가에서 행복의 노래로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고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연변에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관광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영 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 민영 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민영 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영 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확고부동을 견제하기 위한 중대한 포치입니다.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기본 요구입니다.

첫째,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당조항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영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당의 방침과 정책의 지도하에 발전해왔습니다.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비공유제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했습니다. 15차 당대회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제도로 확립했습니다. 16차 당대회에서는 공유제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에서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하며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보다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공유제 경제의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확고부동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이것을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영경제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향상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8년 11월 1일에 열린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민영경제는 5, 6, 7, 8, 9, 즉 세수 기여도가 50% 이상이고 국내 총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기술 혁신 성과의 70% 이상을 취득하며 도시 근로 취업을 80% 이상 해결하고 기업 수가 90% 이상에 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민영 기업 수는 1,085만 개로부터 4,457만 개로 4배가 됐습니다. 민영기업은 성장을 안정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며 취업을 증가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등 면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량이 됐으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영기업이 발전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한 시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민영기업은 발전 과정의 일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로 용자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됐지만 용자가 어렵거나 용자 비용이 높은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영기업의 용자 어려움과 금리는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원가 전반이 아직도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뚜렷하게 높아져 업계 중하류 부분적인 민영기업의 경영 비용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됐습니다. 셋째로 공평 경쟁의 제도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 진입 허가, 재산권 보호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일부 정책은
민영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지만 정책을 너무 빠르게 조정하거나 너무 강력하게 조정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조세, 사회보험, 환경보호 등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획일화 방식을 취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규범적으로 경영하는 일부 민영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민영기업은 비교적 강한 화력이 있지만 경영 형태 전환과 고도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민영기업들이 현대 기업 제도를 수립하지 못했고 전환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민영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영기업이 발전 장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이므로 지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경제의 발전 장성을 촉진하는 데서 여러 방면의 정책과 조치의 실행을 잘 틀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첫째로,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얘기 가능한 경영 환경을 서둘러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제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타파하며 질 높은 공평 경쟁 제도를 보완하여 민영 경제의 생기와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둘째로,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자주 경영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감독관리체계와 유연한 법집행체계를 한층 더 보완해 민영경제의 발전에 양호하고 안정적인 얘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셋째로, 법에 따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영기업가의 신변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기업가의 권익을 보장하며 재산권 관련 원죄 사건, 오심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및 상시화 시장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넷째로,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의 건전한 성장을 보다 잘 촉진해야 합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해 민영기업이 지배구조와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디지털화 전환과 기술 구조를 진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중대 전략과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사의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결부시켜 추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영경제의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이 4월 29일 발표되어 인류기원과 문명기원, 도시고고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중화문명의 다원일체 발전 구도를 재차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고고학 새 발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길림성 동부 장백산 구석기 시대 유적군으로 약 22만 년 전부터 13,000년 전까지의 시기에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왕위는 구석기 시대 즉 인류기원과 현생 인류의 기원 주제에 대해 국내 학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후기 구석기 시대와 현생 인류 기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문명 기원 단계로 접어들어 하북성 선화정 가구 유적에서는 홍산 문화의 전통적인 핵심 구역 외부에서 처음으로 적석총 유적이 발견돼 홍산 문화의 분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감숙성 경량 남좌 유적은 약 5100년에서 4700년 전의 것으로 핵심 구역에서 발견된 중축선 배치를 통해 중국 도성 중축선 전통의 기원이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자 중국 고고학회 리사장인 진성찬은 남좌 유적은 면적이 약 600만 평방미터로 1위도 도사, 성모보다 크고 면대도 더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문명의 도약과 비약의 중요한 단계로 이 지역 문명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10대 고고학 새 발견에 선정된 다른 유적으로는 산서성 석양 중촌 유적, 하남성 정주 상왕 유적, 섬서성 부평 장춘 유적, 산동서도 랑아대 유적, 절강성 소흥 월나라 도성, 한륙조 회계군 유적, 명하 하란 소욕구 자기 가마터입니다. 사천대학 역사문화학원 학술원장 곽위는 변강 고고학 연구가 중화민족 다원일체 서사의 핵심 퍼즐 조각으로 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곽위 원장은 오늘날 중화민족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변경고고학은 풍부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변경고고학은 오늘날 세계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주성 저흥 똥채 마을에서 독특한 민족 문화로 관광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귀주성 저흥똥채에서 뚱족 주민들이 귀빈을 위해 환영식을 선보였습니다. 귀주성 려평현 저흥똥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뚱족 마을로 통합니다. 지난해 저흥똥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연 151만 명, 관광 종합 수입은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곳은 독특한 민족 문화와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며 국가 4의급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제3회 동북 도서 교육 박람회가 5월 14일 막을 올립니다. 박람회는 길림성 출판협회, 길림성 도서 간행물 발행업협회, 성문화산업촉진회에서 주최하고 길림동북아 출판매체그룹 등이 주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북삼성과 산동, 강소, 절강 등지의 10여 개의 출판그룹과 17개 도시출판사, 10여 개의 대학출판사, 15개 민족출판단위 등 총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특히 중국 출판 집단이 주빈 그룹으로 참여하며 중국 외문 출판 발행 사업국 산하 7개 출판 단위가 처음으로 전시관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1회 동북아 디지털 문화창의모형예술전은 문화창의산업과 관광에 깊이 있는 융합을 이끌어낼 핵심 콘텐츠로 손꼽힙니다. 전시 공간은 길서, 기룬, 길지, 길문, 길물 다섯 가지 테마관으로 구성되어 출판물의 판매와 문화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서 길자호 문화 브랜드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입니다. 행사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 개의 핵심 전시장과 30개의 특색 있는 분회의장 그리고 50개의 기층 봉사 지점을 연결하는 전방위적인 독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 삼성과 주요 도시가 유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련과 려령, 흥령강, 내몽골 등지에서도 도서 판매 및 도서관 활동이 동시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전민열독이라는 주제 아래 기획된 140여 개의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업계 런단과 독서 공유회, 전문 세미나, 견학 교류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문학의 붐 성전이나 중국의 좋은 책 전시와 같은 브랜드 행사는 물론 출판업의 고품질 발전과 전민열독을 주제로 한 론단도 열립니다. 여기에 문화산업투자유치철맹회와 디지털문화창의융합론단 등 행사들이 더해져 출판업의 혁신과 지역문화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풍성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외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봄의 도시 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45번째는 아름다운 봄의 도시 곤명입니다. 운남의 성도인 곤명은 1년 4계절 기후가 봄과 같은 중국에서 첫째 가는 봄의 도시입니다. 곤명은 운남 서부의 산발이 운남 동부의 고산지대로 넘어가면서 생긴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면에 산이 둘러서고 한쪽으로 호수가 펼쳐진 곤명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겨울이면 북쪽의 오몽산 산발이 한파를 막아주고 거기다가 거침없이 불어오는 남쪽 해양성 기후의 병향, 도시의 바로 옆에 펼쳐진 호수 전지의 조절로 곤명은 겨울에 춥지 않고 1년 4계절 꽃이 피는 봄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곤명은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보유합니다. 기원전 3세기의 전국 시기에 천하라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지 지역에 들어와 현지의 민족과 융합을 이루면서 전 왕국을 세웠습니다. 진나라와 수나라까지 400여 년 동안 전지 지역은 현지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되었으며 당나라 때인 762년 남조국이 이 지역에 동성을 쌓고 탁동 절도사를 두었습니다. 이 성이 바로 곤명성의 맹아입니다. 원나라 때인 1254년 장군 울량이 동성을 점령하고 운남을 통일한 후에 곤명 천호를 뒀습니다. 1275년 이곳에 운남 중서성이 세워지면서 곤명은 점점 더 중요한 립지를 차지했고 이에 운남의 지배 중심도 대리로부터 곤명으로 옮겨왔으며 이로부터 곤명은 지금까지 줄곧 운남의 성도이자 전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됐습니다. 곤명은 역사적으로 노예봉기와 농민봉기, 농민혁명이 일어난 혁명 전통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937년 항일전쟁이 폭발한 후 곤명은 항일의 대후방으로 됐습니다. 많은 학교와 공장, 은행, 상가들이 곤명으로 이전해 주황기계공장과 철강공장을 대표로 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운남 현대공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운남 미얀마 도로와 중국 인도 항선으로 인해 항일 전쟁 시기 곤명은 국제 원조를 받는 주요 통로와 물자 운송의 집산지로 됐습니다. 1938년 북경대학과 청와대학, 남계대학이 또 곤명에 국립선합연합대학을 세워 운남의 현대 문화교육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후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독특한 지질 구조를 보유한 곤명은 많은 자연 경관과 문화명소, 역사 유적지를 거느리며 다양한 소수민족의 풍토 또한 풍부하기 그지없습니다. 곤명의 동북쪽에

위치한 세계 원예 박물원은 5개 실내 전시 구역과 3개의 실외 전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0여 가지 식물과 꽃이 전시된 이곳은 식물 지식을 쌓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람원은 세계 각 나라와 각 지역의 경관과 문화 특색, 자연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전시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화폭을 상시 펼쳐 보입니다. 곤명의 서남쪽에 위치한 전지는 곤명호라고도 부릅니다. 1200만 년 전에 강력한 지각운동으로 조성된 이 호수는 수면 면적이 3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 제6의 담수호입니다. 넓게 펼쳐져 수면과 하늘이 하나로 되는 아름다운 전지에는 대관공원과 서산공원, 반룡사, 룡담산, 라한산, 서원, 관음산, 금전동 등 다양한 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지의 북쪽에 위치한 대관공원은 대관로를 중심으로 사면이 호수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호수는 또 긴 언제를 사이두고 전지와 나란히 합니다. 공원에는 가산과 정자, 루각, 복도, 꽃나무, 분재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고 아늑하며 수려한 그림을 그립니다. 전지의 기슭에는 규모를 자랑하는 운남민족촌과 운남민족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운남 각 민족의 우수한 인문명서와 자연경관이 집중되어 따이족과 바이족, 이족, 나시족 등의 전통마을과 그들의 문화, 예술, 풍토, 복식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곤명에서는 아름다운 전지 외에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카르스트 경관인 성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지 350평방킬로미터의 운남 성림은 성림과 흑송암, 비룡폭포, 장호 등 8대 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지형을 보유한 성림에는 또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 있고 다채로운 자수와 신비한 화토불 축제, 열정적인 노래 축제는 성림의 곤명 고유의 풍토를 가미하며 인간과 자연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1: 하여 분투하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분진하면서 변강의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엮어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선율에 대한 깊은 정이었습니다. 1966년 당시 화룡현 문공단에서 근무하던 작곡가 김봉호는 풍년가라는 창작 주제에 화룡현에서 자신이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산을 개강해 밭을 일구었던 경험을 결부시켜 단숨에 악보를 창작해냈으며 작사가 한윤호가 곡에 가사를 입혔습니다. 가사는 처음에 조선어로 지어졌다가 1968년 한윤호가 다시 한어로 가사를 지었는데 산을 뚫어 물길을 내고 강을 막아 댐을 세운 건설 광경을 가사에 넣었고 곡명을 붉은 해 변강 비추내로 명명했으며 장백의 종달새로 알려진 황인순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기백이 넘치고 선율이 격앙되어 있으며 근면하고 선량한 연변 인민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면모를 칭송했습니다. 이 노래는 해란강 기슭에서 전국 각지로 울려 퍼졌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을 열애하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는 상징적인 선율로 됐습니다. 명작의 여운은 오래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빛을 발합니다. 2006년에 길림성 화룡시 시가로 정해진 데로부터 2019년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장으로 선정되고 화룡시 명소인 붉은해 광장의 주제 조

화룡시의 핵심 문화 표지와 발전의 정신적인 동력으로 되어 노래 한 곡으로 한 도시를 널리 알리고 하나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밝히는 시대의 아름다운 장을 생동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회의 웅대한 포부는 60년 후 모두 실현됐으며 화룡시는 실천과 분투로 괄목할 만한 변강지능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화룡시의 삼림피복률은 전성에서 안정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봄이 되면 진달래가 들에 만발하고 철새가 날아들며 선경대는 사시장철 절경을 펼쳐 보이고 로리커호의 빙설은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한 도시의 지명도를 높이고 한 마음으로 지능의 장을 함께 엮어갑니다. 화룡시는 노래 속에 깃든 단결 분투, 아름다운 터전 건설의 정신적 본질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60년간 혁명가가 우렁차게 불려퍼지고 60년이 흘러도 초심은 반석과 같습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여러 민족 아들딸들은 시종 붉은 해 변강 비춘회의 격앙된 선류를 따라 진달래와 같은 열정과 자세로 일치 단결하고 착실하게 사업하여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는 변강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연변의 문화일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도시로 불리는 연변은 도심 곳곳은 물론 변경마을의 구석구석에서도 커피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두만강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길을 따라 색다른 운치를 자랑하는 커피숍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민속촌 뜰악의 커피포트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조선족 전통떡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해주고 변경선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는 관광객들이 손에 든 커피와 변경 풍경을 앵글에 담습니다. 이런 길가 커피숍은 오고 가는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커피 한 잔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서 낯선 이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으로 됐습니다. 이는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커피 플러스를 접속점으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최근 년간 특색 문화관광시장이 꾸준히 달아오르는 기회를 다잡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커피산업 전반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인플루언서 현상에서 문화세 경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향긋한 커피는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참신한 명함장으로 되어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과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의 새 장을 엮고 국가 관광으로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 촉진 시범 도시를 육성하는데 진한 합심의 맛을 더해줬습니다. 연변에서 커피 산업의 시작점은 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는 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커피 산업 육성 초기 연변은 정밀한 투자 유치와 현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함께 부유해지는 산업 플랫폼을 힘써 구축했습니다. 커피 원두 로스팅, 포장 설계에서 점포 경영,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회는 현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롯디번, 핸즈 등 현지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데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첫걸음을 떼는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이들은 로스팅을 배운 후 고향에 돌아와 점포를 차리는가 하면 점원으로부터 점장으로 성장하고 설비 공급과 보조 서비스 업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산업 사슬의 리면에는 다양한 분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전주 커피류 시장 주체가 급증하면서 커피 관련 점포가 6,800여 개, 전문 커피숍이 1,500개에 이르고 로스팅 공장도 16개에 달했습니다. 조선족 바리스타, 귀향 창업 대학생, 작은 마을에 커피숍을 차린 부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 사슬에 합류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자리를 잡고 함께 공동 부유의 달콤한 맛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고 화려한 등불이 켜지면 연변대학 앞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 로고가 찍힌 커피컵을 손에 들고 연길 왕홍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만의 독특한 도시 기억을 남깁니다. 렌즈 속의 커피는 연변이 건네는 한 장의 눈부신 엽서이며 렌즈 밖의 커피에는 이곳 특유의 생활 정치와 문화 내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큼한 사과 배즙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녹여내 현지인들의 기억 속에 고향의 맛을 빚어내고 또 어떤 이는 인삼꿀 절편을 라떼에 곁들여 맛이 부드럽고 원기를 돋우는 특색을 내세워 외지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깊은 함의가 담긴 성류에이드 커피입니다.
커피의 진한 맛이 성료 에이드, 기퍼와 만나 선명하게 갈린 층을 어우러지게 하는 장면은 마치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긴밀히 한데 뭉쳐 융합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커피는 일상의 지혜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성의이며 그 속에 두터운 문화 공감대와 민족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커피 문화절, 커피 조류 축제 등 활동은 커피 업계만의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커피 향 속에서 중국 조선족 농악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가 같은 무대에 오르고 핸드드립 부스와 찰떡 부스가 나란히 고객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무형문화 유산을 감상하고 현지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문화의 융합에 맛을 더해주고 합심에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부여했으며 가무와 음식, 사람을 잇는 실로 되고 다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행하는 통용 언어로 됐습니다. 관광업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되었을 때 커피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변에서 이 답은 변경 풍경과 나라, 고향 사랑을 잊고 민속 체험과 일상생활의 맛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연변은 커피와 문화를 융합하는 경로를 깊이 모색해 소비 시나리오를 변경선, 민속촌으로 확장했습니다. G331 연선에 위치한 변경역참인 룡정시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왕홍 새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역참에는 가지와 줄기가 굵직한 회양목 11가루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령이 모두 100년이 넘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동안 생태 절경과 역사의 기억이 조용히 어우러집니다. 이런 장면은 자치주 5,300여 개 다양한 모시개 커피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와 여행 촬영, 민속, 민박의 결부는 소비마다 문화적 몰입이자 정서적인 공감으로 되게 했습니다. 산업사슬에서 함께 분투하는 데로부터 문화혁신 속 동일한 주파수의 공명에 이르고 문화관광 시나리오의 깊은 용화에 이르기까지 이 합심의 맛이 넘치는 커피는 향기를 더 멀리 풍겨 더 많은 사람들이 혀끝을 감도는 진한 향기로부터 이 변경도시가 단결분투하고 번영발전하는 시대의 새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해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음북들은 우스워티님의 한스칠던 흡트즈 온탑 브이그나머나 인체길템볼볼 최등라이언 이싱걸분징기니구이더 온트샤트의 운딘버스즈 오 시리압달람 버튼 버튼 이리버스 아주 멀근 흐든 하든 어느 흐르도 하트에 허스너 은친아 하긋질인 잠이 오젠 센센 이득은 온느간이 우버트건 차틀에니 듯 이루또스나한 우틀어체등 나뚜리둘르지 어린부야 까질레비 오실테 오시르월비 까질후에 문하루간 아수괴흠은

알은 누디 에친 에친 우저서 힘승가오 안에 매한드근 부득 바득근 그를 다치네 은양선 온두대다 그죠 털떠라한 하르부스티 아픈가르갓 헤천루르한 하글 홍은을 하이르 훌른 우르갓 알악사르 알악사르 야사르 야사르

철인 지금 게를 가디언들의 짐어 대배가 쌍스진. 짐어 왜? 짐어 걸레 빡싹. 짭스라스나 등거를 죽지나. 으유 은 온투대다 온투대배 작은 씁쓸물은. 스미열 얼 짜를 후 애를 후리긴 후 흥은의 예랏 잡스라르 흠바란 울쩌버스 힘쓴거와 터쓴등은 바싸 온트라슨 후에 쉐싸르거드 헤트제나 어린 뿌여 으트거짬미 호긋 우누치 들었던 돌담 우뜨르밭 하룬테 으수간가르가

바가바가 셰티제슨 터슨 등이긴 우리언 온타를 갓 미한더트 능임 우측토에 풋 하랑이 벌러져 아버리히모 최등님 부여 암시던 알뜬갈뜬 것 알근가락 아부소나갓 아르부은 보루거뜨 에쉬 빌 힘승가와네 아일레들은 아부

임승가와 허수야라 산들 망할 일제는 뭐헌 주림 장다를 호이돌 최등나이긴 들었다란 우글리젠 박도 박도 부임어 부임 비발 난총아금 임승가와 은니기 성승거는 들었다란 거리진하 개진도의 흠은 볼가시히 이러허헌 임승가와 나디 다를 흘로 기름은 사나간탓 털떠러니 힘쓴거와 두그림요 알근가리 손가잡라란

커로이 미한 떠든 우른 타라 한 벌러 드릴래 죄를 간 하트 흔히 부른 니어르 귀까지는 뚜야심 이디셔렌의 책 이먼쉬먼 힘승가오 안에 미한두루 흐르디니지 어쩌신글러는 등졸리 그를 둘릇 떨어나던 호주 힘승가와 죽은다래 가와 둘은 가와 만다래 가와 그를 두가와 난충바우짓 야심 야심 그들 오시리히 옥시르흔 아스호이돈 힘승가와 은홀가 하릉이 실내 어르지르 등락이 원틀간 힘승가와

흐르근 하튼 쥐레간 하튼이 다고랏 난 총벌럿 최등 부흡북들은 아일살 아일살 아르블루들 헐받다 흠문이 이두대 늑긍치 옷받 흐르글루대 늑 아일 슨친 아르블루들 아르블시

그는 운수 보홀 빈든 앞잡지기만 있드나 달란 하트흔 에뜻해 임친 에드 임요 아랍은 으뜨르고 쫀 으뜨르 올래디에와 청을에 으르뜸쉐

하다든 능슨 하스라 내린 그 뜻은 부둥 그 쓴던 베르크트 이등등 거젠 수대 자 하닷 구저 하사라 특불 하릉 눈 뻘불 하르루 임마 탈륵 투루 뻘불 둥루루 임마 눈 뻘불 으르

저 약팀 것이들 보라 디린 트르구이드 제등난 엠스가락달 난청들진 안한청아이 바르기 우측 보를라 태민이 부여 멍게질인 쥐투르발음바이 다든 나디 사누라 보수 투르근 지측 딘 달두르 후르거 으서버수비 어떠 울불 두너히 이득임 어투베 저 들고 있어 난 종바들 체등이 열었어 은진 힘든가와도 연들에 돌아라 다 해체란 부글어 난중 나듯 하루마루 음식었은 헛소임에 들떠러한 울적은 바시 도저 앞지른 이더거죠 저 운서특스님친 아랫뱀에 을적은 바시 안문단 이거 샵샵 그거 제질라히 야 쉬루스고 찔그저를 열어왜 듣더란 난총 걸레벌증 오씨 앱질주고 오거죠 벌증 오태해 을죽은 바시 제질라하들 질그저 어를게 을죽은 바돌려 이뜻스님 진이 그쓴다도 허슨구레시 그쓴다스인지 박삭 태물태벌지 저 빡삭 태물때 벌러라란 댄댄과인 뼈다 치측진 달다는 그렇게 치어거들래 왜 그렇게 저러 왜 아주 모르기는 이제 마든 집에 뿌가지러 뿌가지러래 지 잡을 가진 지 월이 남아라 냈자 에스피르 때는 알탈라 앙알주진 어거죠 앙알주 좌갈 유긋 헤르나히 신이 흐르고 희귀한 약탈어벤 으르그절로해 으르그절로해 야비 아두무르근 대빡 고르분 우뚜르 고르분 시흔 헐바다 이뚜대가 차사나나일지 최등라인하다 올리밀로 투쓰려 박삭 이 뜻은 을죽은 바슨허 신것 바르지 운수 온다 사한 우쭉 누던 너 뒤로래 어다 우멀 우멀 아슬린 드르위더 난 총튼내 부여 느끈 우거 특슨 저는 쓰기 아시라핫 최등 너이니 이뜨흐머지 바스염들로 벌증 태워서 치주건 저 운서특슨 최등인 부여 무터로 우누

저 이누르 테마학 볼부스 울그슨드르 아랏 이즈불 울다르후이마 쳇등 나이균 아따세 누덴 박삭 스미젠 꿀가름 박삭 테무테 벌젠 아 두무르근 드르따란 저 아다늑지르 아이율바수 나 진하가 내해 헛 니슬을 잃트나 어히 홀등 토레